네, 한웅재의 일상은혜 찬양 함께 하시면서 8월 6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서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누리는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이 아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편안한 자리, 편안한 사람,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행복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저녁에 여름에 딱 그렇게 하기 좋잖아요. 네, 편의점 앞에 뭐 어디 뭐 벤치 앞에 딱 앉아서 편안하게 날 더울 땐 안 되고 네. 해가 지고 나서 조금 시원해졌을 때 조금 열기가 사그라들었을 때 그때 이제 편안한 사람과 또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시간들 보내보는 것 그런 저녁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뿜뿜 라디오가 또 편안하게 토킹 어바웃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다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라디오가 여러분들께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단문 50번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 걸어주시고 또 함께 소통하면서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예준이 함께하고 있고요. 6489-7095님, 승기승기 증승기, 우리들의 혜영, 우혜영, 이병욱씨 함께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병욱씨 병원 접수 중이라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디 건강이 상하신 건 아닌지 염려되는데 잠시 후에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수덕이 강수덕이 우리 장로님, 우리 장모님 오늘 퇴원하신다고 아우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고 나머지도 쾌차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는 LIVE 라이브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격한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일상에 감사함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피아월십의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 함께 하면서 출석체크 시작해 봅니다. 어서 어서들 오세요.

0: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어린이 청취자 여러분
1: 잘 다녀오세요.
2: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0: 장병영, 김상건, 이성훈, 4689,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 최예원, 전병희, 김미영, 정병숙,
2: 지금 내가 주 앞에 온 주의 공유를
0: 최정숙, 박주혜, 강공금, 효성세도 입장.

0: 능력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1: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에 이어서 함께 달려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윈드 월십이 함께 찬양해요.
0: 믿습니다. 할렐루야.
1: 시원한 찬양과 함께 출석 체크도 시원하게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품품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지금 바로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 중에 있어요. 추첨 통해서 선물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윈드 워십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8월 6일 목요일 아침 SS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15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김효성씨 오늘은 눈치 보지 않고 신나게 몸을 흔들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아, 너무 신나네요. 다들 자고 있어서 이어폰 끼고 들으며 혼자 덩실덩실 흔들며 듣는데 신나네요 라고. 예, 지금 너무 신난 것 같으니까 효성씨 더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당신을 위한 무대들이 지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찬양 사역자분들께서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흔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819님 운전 중이어서 정지 신호만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뿜뿜 두 글자 보내기 위해서. 이거 봐, 이거 봐. 이래. 예, 뿜뿜 두 글자 DJ랑 소통 너무 하고 싶은데, 예, 신호가 안 걸려가지고. 빨간불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출근길 가운데에 가득하길, 예, 가득하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각하면 어떡하려고요? 일찍 나와요, 그럼. 예, 일찍 다니면 되지. 미리미리 준비하면 미리미리 합니다. 네. 지니, 박영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줄투도 책 뿜뿜. 오야. 뭐 저기 문장이 하나도 없는데 뭐 뭔 뜻인지 뭔 감정인지는 다 느껴지네요. 예, 지니, 박영진이 대단히 반갑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뜨거운 또 여름 방학을 또 보내고 계실 텐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지금까지의 어떤 그 진행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예정 사항들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더문의 학교 교수님 이은예 씨 제육볶음 생각나는 아침이에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때문이죠. 잠언 17장 1절 말씀으로 전송해드리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 너무나도 반가운 제육볶음이 성경에 등장.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예. 아, DJ도 제육볶음 참 좋아하거든요. 제육볶음 참 매콤하게 해가지고, 칼칼하게 해가지고, 깻잎에다가 탁 얼려가지고, 쌈장 살짝 찍어가지고, 탁 넘어가 기가 막, 맛있게 드세요. 예, 점심도 맛있게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김연주띠. 폭염이 시작되고 난 후로부터 남편이 아침 출근길에 항상 아침에 에어컨을 켜고 가거든요. 어제 저녁에 약간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창문을 활짝 열었더니 바람이 시원하네요. 이러다가 11시가 넘어가면서부터 또 더워지겠죠? 뿜뿜 더위 먹지 마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저도 DJ도 약간 좀 가릴 건 가리는 남자입니다. 예,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않아요. 더위 이런 거 주워 먹지 않습니다. 예, 예,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고 여러분들도 막 고프다고 더위까지 막 주워 먹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큰일 나니까. 그거는 약도 없어.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내일이 입추예요. 내일이 입추입니다. 깜짝 놀랐죠 지금. 예, 가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을이 오오오 가을이 오는 거예요. 가을이 옵니다. 벌써 35도인데 6도인데 소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예, 가을로 슥 들어갑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예,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순간도 이 뜨거운 여름이 가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자, 뿜뿜 두 글자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 이어가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크룩스의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Holy One. 내가 주를 믿는다는 것. 내 주를 가까이 찬양 함께 합니다.

0: 자, 이영길 씨 입장하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1: 혼자서는 갈 수 없네. 나는 자주 넘어지고 어려운
0: 입추 얘기에 놀란 분들이 지금 한바가지네요.

네, Only One의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건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8월 6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 25분 함께하고 있네요. 자, 3459님 기도회 가는 중입니다. 찬양 들으면서 가니까 더욱 즐겁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기도회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주씨 맞아요 맞아요. 내일이 입춘데요. 그런데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절기 체감이 안 된 지가 조금 오래됐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또 희한하다. 아, 희한해요. 아, 절기 딱 들어가잖아요. 아유, 이건 뭐 되겠어. 이렇게 더운데 갑자기 시원해져. 야, 갑자기 확 꺾여. 입이 꺾이네. 확 꺾여요. 확 꺾이고 확확 바뀌는 하루아침에 확확 바뀌. 그래서 저는 그 계절의 변화를 보면 진짜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왜 이 더위를 피하려고 얼마나 뭐 선풍기 틀어, 에어컨 틀어, 뭐 어디 도망가, 뭐 숨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방에, 자, 입추, let's go, 입추 없다. 그럼 한 번 하시면 이제 공기가 확 달라지는. 아,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너무너무 신기한. 너무너무 대단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라는 것들, 예. 항상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뿜뿜 라디오는 극동방송이에요. 예, 극동방송. 우리가 신앙을 다지고, 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라디오다. 아,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아, 요즘에 우리 그 성경 그 낭독을 하시러, 녹음을 하시러, 많은 분들이 그 하루에도 뭐 적게는 세 팀에서 많게는 다섯 팀까지 이렇게 오십니다. 뭐 여섯 팀 이렇게 오십니다. 오시면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때마다 DJ가 듣는 좀 많이 듣는 얘기가 처음에 극동 방송 아닌 줄 알았다고. 예, 큰일 날 말씀들을 예 많이들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복음만 전합니다.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라디오가 바로 뿜뿜 라디오다. 너무 길게 했지. 조금 마음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너무 길게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나요? 우리 최예원씨. 밥 먹다가 재채기가 미친 듯이 나와서 식겁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거 곤란하지. 네. 밥 먹다가 입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는데, 예, 내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채기가 급하게 나오면, 근데 이게 참으려고 하면 코로 나와요. 안 하려고 막 참다가 코로 흥 하면 코로 이제 그게 뭔가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휴지나 이런 것들을 잡고, 예, 잡아서 재채기를 시원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예, 그래서 DJ가 그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가 있고.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예. 면을 먹고 있었어요. 예, 면을 먹다가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아, 자리가 자리인지라 좀 참으려고, 예, 이렇게 하다가 코로 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아, 그만한다고. 이게 음악 내려줘요. 예, 그만한다고. 예, 그만 떠올리고 싶으니까. 이게 대롱대롱 지나. 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저기 지저분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지저분한 얘기는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항의 전화 이런 것들은 좀 삼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그냥 DJ의 가슴 아팠던 에피소드인 거고, 예, 지저분한 얘기는 아니니까.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류서진씨 입장 맞춰주셨고요. 권경화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열흘간 휴가 다녀오고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평안하셨죠? 라고 남겨주셨어요. 경화씨가 없어서 안 평안했어요. 경화씨, 보고 싶었어. 휴가 중에도 보낼 수 있었잖아. 자, 뭐 상황이 있었겠죠, 뭐. 예, 상황이 있었겠고. 휴가 복귀하실 때가 좀 됐습니까? 좀 그런 때가 됐나요? 이제 3, 4, 5 휴가를 마무리를 하시고 좀 복귀를 하시는 그런 시즌이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서머 스페셜 맞이 출석 체크 미션을 지금 잠시 보류 중에 있거든요. 보류 중에 있습니다. 예, 전문 용어인데. 예, 지금 그 이거 뭐 해봐야 안 되겠다 싶은 그 느낌이어가지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휴가가 끝났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좀 주세요. 예, 연락을 주시고 우리 또 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휴가를 가시기 때문에 예, 한꺼번에 문자가 안 와요. 그러다 보면 미션이 굉장히 조금 힘겨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 복귀를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전평희씨. 극동방송 진짜 많이 듣는데요, 제가. 아, 이렇게 청취자 참여도가 높은 방송은 뿜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 뭐, 그동안 그럴 것이, 우리 뿜뿜라디오는, 예,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민주주의 방송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다 민주주의지.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 목소리 굉장히 귀를 기울이는 그런 라디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뭐, 경고를 드립니다.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경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참여 안 하고, 문자 안 보내주고 그러면, DJ는 그냥, 찬양만 듣는 거다. 이 시간, 두 시간 동안 찬양만 듣는 거다라고, 예,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해봐요. 자, 우리들의 싸울 것은 자네 함께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들의 싸울 것은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붐붐 라디오 8월 6일 목요일 아침 9시 35분 함께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작은 코너, 코코로 생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갑자기 이제 의자에 제 무릎에 앉으시려다가 의자 옆에 비집고 앉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이덕수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전파 속에서 팔로업센터 이덕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고맙습니다.
0: 자, 뭐가 고맙죠?
1: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
0: 말씀 잘하시네.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끌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시간입니다. DJ는 잠깐 빠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고구마 줄기처럼 쭉쭉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전화를 드릴 겁니다. 설문조사인 것처럼, 예, 방송인데 설문조사인 것처럼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비밀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게 될지 이분께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또띠 또또 띠또 띠띠띠띠 들어갑니다. 자, 과연 오늘 전화는 어떤 분께서 받으실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창원 극동방송 전파 성교사 팔로업 센터 이덕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2: 안녕하세요.
1: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혹시 전화 통화가 잠깐 괜찮으실지요?
2: 네, 방송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1: 방송을 듣고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덕수 팀장이고요. 예, 몇 가지 설문조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괜찮으신지요?
2: 네.
1: 네, 좋습니다. 먼저 전화를 받고 계시는 귀하의 성함과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2: 조혜선이고 50대 중반입니다.
1: 조?
2: 혜선.
1: 해자 선자스?
2: 네.
1: 예. 자, 조혜선님은 그러면 지역은 어디이신지요?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신가요?
2: 부산입니다.
1: 부산, 부투도산, 좋은 곳에 거주하고 계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부산은 요즘 날씨가 어떤가요?
2: 제가 지금 병원에만 있어서.
1: 아, 병원에.
2: 날씨가 더운 것 같기는 해요.
1: 아, 그렇군요. 예. 병원에는 어떤 일로, 예, 지금 계시는지요?
2: 네. 무릎 수술을 해서.
1: 아, 무릎 수술. 예. 예. 네. 아니, 무릎이 어떻게 됐는데 수술까지 하셨어요?
2: 네, 그냥 갑자기.
1: 예.
2: 그 연골이 찢겨져 나갔대요.
1: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가만히 있던 도가니가 왜 찢어졌을까?
2: 그러니까.
1: 아, 죄송합니다. 예. 지금 너무 놀란 나머지 표현이 조금 거칠었네요. 예, 무릎 연골. 아, 지금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2: 그냥 꼼짝없이 그냥 계속 가만히 누워있기만 해요.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서.
1: 아, 그렇군요. 아,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니까요. 예, 조금씩 움직여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2: 네.
1: 예, 언제 퇴원 예정이신가요?
2: 수술을 하고 요양생활병원에 왔거든요.
1: 예, 예.
2: 네. 그래서 일단은 한 열흘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 아, 열흘 정도 더.
2: 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병상에 누워 계신데, 그 가운데에 극동방송의 청취가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0: 아우,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고.
1: 이게 다인가요? 그게? 예. 저 어떤 식으로 뭐 감사하다.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0: 아, 네. 너무 바쁜 생활을 하다가
1: 예.
0: 이제 네, 방송을 이제 제가 이제 틈이 나면 듣고 차로 움직일 때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1: 예.
0: 이제는 그냥 아무런 그런 걱정 없이 그냥 계속 켜놓고 들을 수 있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이렇게 하니까
1: 예.
0: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1: 아하, 그러시군요. 자, 그렇다면 부산에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부산극동 방송을 주로 청취를 하시는가요? 어떠십니까?
0: 아니요. 왔다 갔다 합니다.
1: 어디로 왔다 갔다 하십니까?
0: 창원과 부산을 드나듭니다.
1: 이거 뭐 부산 분들은 안 들으셔야 되는데. 청원국동 방송을 뭐 즐겨 들으시는 뭐 특별한 뭐 연휴가 있으십니까? 부산에 계신데.
0: 어쩌다가 듣게 됐는데,
1: 예.
0: 네, 너무 아침부터 이렇게 활기를 주시고,
1: 예.
0: 네, 찬양 선곡도 너무 좋고,
1: 아.
0: 네, 특히 우리 그 건수 PD님 너무 또 신나고 재밌게 하셔서 너무 좋아요.
1: 어머나 세상에. 예. 건수 PD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무슨 건수였죠? 김건수시였나요? 예. 성함이 풀네임이 어떻게 되셨죠? 박건수였나요?
0: 김건수가 아닐까요?
1: 김건수. 예.
0: 아닌가?
1: 예.
0: 죄송해요.
1: 아니요. 왕건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0: 네.
1: 예, 좋습니다. 무슨 건수면 어떻습니까? 예. 자, 우리, 그렇다면, 매일 아침에 조금의 활력을 주신다는 우리 김건수 씨에게, 음성편지 한번 띄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1: 예,
0: 네.
1: 1번을 누르시고, 예, 메시지 남기시고, 다시 1번 누르시면 녹음이 완료가 됩니다.
0: 네, 우리 건수 PD님 맨날 아침마다 너무 이렇게 활기차게 좋은 말씀과 찬양으로 너무 힘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힘들 때 방송을 들으면 아침부터 또 힘이 나게 해주시고 또 아침에 또 행복하게 들으면 더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침 시작이 너무 행복해서 너무 항상 감사를 드려요. 1번 B.
1: 아, 예. 음성으로 지원이 되네요. 예, 좋은 핸드폰 가지셨나 봐요. 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저희가 이 녹음본은 우리 김건수 PD에게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자,
0: 감사합니다.
1: 마지막으로, 우리 조혜선님, 우리 요즘에 그 극동방송이 서머 스페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0: 네.
1: 찬양을 많이 들려드리고 있는데, 혹시 방송을 통해서 듣고 싶으신 찬양이 있으셨습니까?
0: 아.
1: 예, 지금 뭐 바로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제가 김건수 PD에게 바로 전보 놓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1: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0: 네.
1: 예, 굉장히 맛있는 라면 같네요. 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그러면 이 찬양 틀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0: 감사합니다.
1: 무릎 빨리 쾌차하시기를, 예, 덕수덕수 이덕수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너무
1: 예,
0: 감사합니다.
1: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야, 오늘도 깜짝까지, 예, 성공을 해냈네요. 이덕수 팀장이 많은 이야기를 끌어냈습니다. 자, 우리 조혜선님, 예, 다시 한번, 이 김건수가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무릎 빨리 쾌차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짜고 치는 방송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예, 전혀 모르는 방송이에요. 전혀 모르는 방송. 예, 이분들도 전혀 지금 방송인지 모르셨을 거야.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진솔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이덕수 팀장이 간다 간다 간다. 예. 다음에 또 누군가에게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혜선님의 신청 찬양 띄워드릴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2: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1: 자, 이찬이 형 띄워드립니다.

0: FEBC.
1: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큰 제목하에 몇 가지의 작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날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자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특징은 8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오늘날과 달리 경제적인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요즘은 장애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경제활동을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지만 신약성경 당시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걸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입었다면 오늘날과 달리 인간으로서 최하의 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사람이 장애를 입은 것이 당사자나 혹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장애가 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보고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분명치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 이런 벌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질병이나 나병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니까 제자들로서는 혼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그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장애를 입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니라. 즉 지금 이 순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주가 됨을 너희들에게 나타내고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증거하여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을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각장애인들처럼 장애를 갖게 된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짓거나 그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바닥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후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산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구주로 믿었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너무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실로암못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한 걸음이라도 실수하면 즉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실로암못에 내려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씻기가 쉽지 않은 경사면이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해야 했고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그는 순종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씻기 위하여 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씻은 즉시 주님의 말씀과 같이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치유는 다 일어났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주위의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되어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혹시 그 사람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을 우리가 잘못 본 것은 아닌가라며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당당히 나아가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말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내가 바로 그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그분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일을 행하여 나 자신을 이렇게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아주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만 이미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사실 이 일 후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 기적적인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 일에 대해 계속적인 논란이 일어나고 되었습니다. 애청자 성도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 되었던 자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그런 불행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에 충성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646-2289, 646-228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지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회 VIP는 나였지. 그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Every day is miracle. Every day is miracle. 날마다 Every day is miracle.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창원 경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이 땅 되게 하소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깨끗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 경남도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구상한 경남 대도약 첨단 산업 추진단을 잘 운영하여 대기업의 투자 계획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창원 경남의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모든 기관이 활발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필요를 채우시고 이끌어 주소서. 창원 경남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여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세워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J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수원 시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8월 6일 목요일 아침 붐붐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달릴게요.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붐붐 라디오.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98.1MHz, 센수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청취 가능하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로 문자 참여 가능하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스승하고 너무 소중해서 그래 스승하고 특별하게 못 쓰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길이 정창길이띠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아서 병원에 따라왔는데요. 남편을 언제까지 따라다녀야 하는 걸까요? 은행이든 병원이든 왜 자꾸 저를 데리고 다닐까요? 남편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생각해보니까 회사는 같이 안 가네요. 아우야, 남편이 우리 길이길이 정찬 길이씨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 그렇게,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딴 말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아주 조심해야 돼.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의 뭐, 예? 어? 나의 어떤, 뭐야, 포켓, 예? 내 주머니에 쏙 넣고, 예, 내 속주머니에다가 쏙 넣고 다니고 싶은 그런 나의 배우자. 정찬길 이렇게 예, 남편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일이네요. 너무 좋은 일이고 예, 데리고 다니실 때는 같이 다니실 때는 업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분 아시겠죠? 예, 업고 예, 어기야 디어차 업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우야, 지니, 박영진이도 오랜만에 2부도 입장한다고 하시면서 쓱 들어와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요. 신청 찬양이 있어요. 지난 6월에 발매된 따끈따끈한 찬양인데요. 그는 졸지 않고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예, DJ가 몰라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신청 촬영대 많이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 기간에만 드릴 수 있는 어떤 특혜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서머 스페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누려야 될걸. 예, 빨리 안 누리시면 또 당분간은 신청 촬영 못 듣는 거예요. 예, 못 듣는 겁니다. 아시겠죠? 함께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머 스페셜 특집으로 DJ가 저 DJ 건이가 직접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을 불러드리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있던데 많지는 않고 간헐적으로 DJ가 불러주세요라는 이런 코멘트가 굉장히 굉장히 띄엄띄엄 있던데.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신청 남겨주시면 우리 또 모아서 그 시간에 직접 불러드립니다. 짧게 한 소절씩이라도 불러드리니까 많이 많이 신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노란봄님,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폭풍 눈물 흘리다가 진정하려고 애플리케이션을 켰는데 1부의 끝곡 들으면서 더 눈물 콧물을 쏟았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아, 요찬양 띄워드렸었는데, 제목부터가 확 그냥, 예, 그냥 와 닿으셨나 봐요. 그래요. 우리 노란봄님,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뿜뿜 라디오 또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네,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그 아주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 되시는 우리 아버지의 위로가 가득하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이 펠로드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네, 가이 펠로드의 Draw Me Nearer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함께 했고요. 자, 다음 찬양 신청 찬양입니다. 4988님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할머니 만나러 친정에 갑니다. 사랑스러운 예성이 민성이와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의 최애곡 나의 사랑하는 책 부탁드립니다 라고요. 들려야지 레지 뛰어 들어야지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예성이 민성이 함께 부르자. 책.

라라 나만 놔두고 어디 갔어? 예, 나만 놔두고 어디 간 거야? 우리 세준이 형님. 예. 자, 우리 줄라이 프로젝트, 우리 상자 유리 상자 글라스 박스의 우리 이세준 형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라라 라라 라라 라라 곤고하네. 아야. 굉장히 소리가 이렇게 간드러지게 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해냅니다. 예, 대단합니다. 자, 뿜뿜 라디오 찬양 들으시면서 이행시까지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행시 제시어는 성경입니다. 성경,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님의 무릎 위에서 읽었었던 그 책, 바로 성경. 예, Say Goodbye. 비록 Say Goodbye가 아니라 예, 헤어졌으나 오래되어서 예, 낡았다. 그런 헤어짐이다. 해짐. 자, 성경 이행시 어떤 분들께서 보내주셨을지요. 작품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지니 박영진이 성경은 읽을수록 경이롭다. 오, 깔끔한데? 잘했어요. 자, 임예진, 성령님, 제 몸이 성전이라 하셨으니, 경이롭게 몸무게도 조금 감량되게 도와주세요. 그 본인의 어떤 그 체중 감량을, 예, 성령님, 뭐든지 성령님한테 그 붙들어야 돼. 맞아요. 근데, 나의 최선을 다하면서, 예, 아시겠죠? 예, 운동 하나도 안 하면서, 식이기 조절을 하나도 안 하면서, 성령님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나의 열심,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됐을 때, 네,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임예진 씨가 작년에 스리랑카 선교 가실 때, 그 전에 전화 연결 한번 됐었었나요? 뭐 문자로 제가 소개했을 때였었나? 스리랑카 단기 선교 가는데 그때 이제 그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대한 목표, 체중 감량을 예 지금 목표를 하셨는데 실패하셨대요. 예, 실패했고 그리고 올해는 꼭 성공해서 소식을 전하고자 결단을 해 봅니다라고 남겨주시면서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거의 못 먹었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내년에 오지섬으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나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글쎄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안 빠지는. 그러면 그게 다 뼈인가 보다. 뼈무게인가 봐. 그래서 그 체중 자체에 너무 예 그 저기 집중하지 마세요. 연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중 그 숫자는 아무 그거 없어요. 예, 아무 그거 없어요. 뼈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내장 무게도 다르고 그지? 예. 임여진 씨 뭐 바라시는 바대로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셨습니까? 성경 이행시입니다. 성경 정보경 씨, 성 성훈아, 경 경찰 될래? 뭐 될래? 성훈이한테 지금 시비 거는 시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죠. 예, 보경 씨 조금만 다정하게 가실게요. 아시겠죠? 예, 성훈아 경찰 되어 볼까? 아니면 뭐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경찰 될래? 뭐, 내 커서 뭐 될래? 라고 이렇게 아다르고 어가 굉장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조평래 성 성님 자꾸 이러시면 경 경고. 정수아 씨 성 성시 경 경님 예수님 믿으세요. 아야 아 진짜 예 우리 성시경님이 우리 그 성시경님이 예수님 믿으시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예. 그 목소리로 찬양 해봐. 아,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예. 이, 이코, 내가. 아, 이걸로 예수님을 찬양하면 기가 막힌. 아, 꼭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1718님, 성, 성공의 비결은 경,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부터 읽는 것.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진희진이 박영진이 두 번째 도전. 성 성도의 길은 경 경쟁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자, 4680님. 성 성령님을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 경 경배합니다. 아, 예, 잘했습니다. 조혜선님 성 성수주일 경 경축 주일 성수 경축이라고 예 우리 조혜선님이 지금 누워 계셔서 그래요. 예 누워 계시고 아, 지금 교회를 못 가셔가지고 아, 주일 성수하는데 경축 이거는 근데 그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 아, 조혜선님 이게 우리가 늘 가니까 이게 감사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매주일마다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매주 해서 모르는 겁니다. 야, 예, 그거 한번 느껴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 병영체험 한번 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영체험 예, 아, 4주 단기 코스로 예, 다녀오시면 아, 교회 이제 첫 주는 못 가거든요. 예, 그때 와 십자가를 보면서 DJ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진짜로. 예, 아니 이렇게 주일 성수가 이렇게 간절한 거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카타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지하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또 그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지켜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 어떤 그 갈급함. 말씀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그 간절함은 어떤 걸까를 그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또 너무 진지해졌는데 어쨌든 예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승기 승기 증승기 성 성신여대 경 경쟁률 11-1. 자, 0600님 성 성수동 경 경찰서. 조평래 성 성수기 경 경로당. 강수덕 성 성공했어요 경 경품 추첨. 잘했습니다. 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세 분, 오늘 세 분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 당첨 문자 받으신 분은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겠어요.

0: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네, 서머 스페셜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뿜뿜 라디오 8월 6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네요. 10시 28분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코너 맞아맞아 심리 테스트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황극을 통해서 네 가지의 보기를 드릴 겁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딱 나는 이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하나를 골라주시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함께 심리 테스트를 함께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맞아 심리 테스트 이거는 이제 뭐 결과는 나중에 들으면 무릎을 치면서 옆 사람 등짝을 치면서 어머 세상에 맞아 권사님 맞아 나 집사님 나 이거 맞잖나 라고 하시기 때문에 맞아 심리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예, 쓱 끼워 넣는 겁니다. 맞아 그냥 심리 테스트 하면 재미없잖아. 맞아 심리 테스트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상황일지 상황극을 이제부터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하나를 고르셔서 마음속으로 그냥 골라주셔도 되고 문자로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문자로 나눠주신 분 중에는 또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오늘의 상황입니다. 기상청에서 연일 폭염경보 문자가 울려대는 8월의 휴가 주간. 어딜 가나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지만 우리는 또 출근을 해야 되고 에너자이즈 같은 아이와 놀이터로 가야 하죠. 자, 36도의 불볕더위가 내리쬐는 밖으로 나가기 직전 현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방이나 손에 딱 하나의 여름 생존 아이템

것만 챙길 수 있다면 다음 중 무엇을 쥐고 나가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보기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얼음 꽉꽉 채운 대용량 텀블러, 2번 양손은 편안하게 넥밴드 선풍기, 3번 철벽으로 방어해야지 암막 양산, 4번 땀 배출 쫙 가능하는 쿨링 기능성 티셔츠. 자, 과연 1, 2, 3, 4번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챙겨 나가실지, 밖으로 외출하시기 전에 내가 챙겨 나갈 여름 생존 아이템, 1번 얼음을 꽉꽉 채운 대용량 텀블러, 2번 넥밴드 선풍기, 3번 암막 양산, 4번 쿨링 기능성 티셔츠. 자,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일지 골라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고르신 답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골라볼게요. 자, 신청 찬양입니다. 아침에 듣고 싶어요. 아침에 아침.

찬양이었습니다. 아침에 아침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네요. 예, 우리 아침 누나들 정말 좋아했는데 테이프 늘어지게 들었었는데 아, 그때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의 코너 함께 달려가 보고 있습니다. 맞아맞아 심리 테스트 함께 하고 있지요. 아, 이 불볕더위 가운데에 외출을 앞두고 있는 당신, 딱 한 가지의 여름 생존 아이템을 챙길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을 챙기시겠습니까? 1번 얼음 꽉꽉 채운 대용량 텀블러, 2번 양손은 편안하게 넥밴드 선풍기, 3번 철벽 방어 암막 양산, 4번 땀배출 쫙 가능한 쿨링 기능성 티셔츠. 자, 과연 여러분들께서 고르신 선택지는 무엇일지 많이 지금 올려주고 계세요. 올려주고 계신데 저도 하나 골랐습니다. 뭘 골랐는지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1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아이템, 지치기 쉬운 이 여름,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줄 영적 회복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대용량 텀블러를 고르신 분, 자, 어디 계십니까? 승기승기 증승기씨의 그 선택의 이유가 굉장히 절절합니다. 물 없으면 죽어요 라고 예, 남겨주셨습니다. 예. 다소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골적인 예, 그런 이유였네요. 선택의 이유. 그렇습니다. 물은 생명이다. 워터 이즈. 자, 1번 대용량 텀블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용량 텀블러. 대용량 텀블러를 고른 당신, 마르지 않는 은혜, 생수와 채워주심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나오네요. 즉각적인 수분 공급을 택한 당신, 상반기를 쉴 틈 없이 달려오며 내면의 에너지가 많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가 있어서 내 영혼을 시원하게 적셔줄 강력하고 시원한 한방이 필요하네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영혼의 해갈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오직 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은혜 벌컥벌컥 들이키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진짜 상반기를 쉴 틈 없이 달려오셔서 은혜의 해갈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예, 주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자, 2번 우리 넥밴드 선풍기, 넥밴드 선풍기 신청하신 저기 고르신 분 있습니까? 넥밴드 선풍기가 문자로는 없네요. 예, 문자로는 고르신 분이 없습니다. 왜? 시원한데. 예. 자, 2번 그래도 뭐 고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넥밴드 선풍기. 덥다고 주저앉기보다 양손을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당신, 위기 상황일수록 주변을 먼저 챙기고 일과 육아, 재테크까지 완벽하게 해내려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시군요. 쉴 틈 없는 일상 속에서도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든든한 슈퍼맨, 원더우먼입니다. 팍팍한 세상 속에서도 양손 부지런히 수고하시는 찐 어른. 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방전되기 십상이죠. 넥밴드 선풍기 바람처럼 지칠 때마다 우리 곁을 부드럽게 감싸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새 바람을 듬뿍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3번. 암막 양산 고르신 분들 예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계세요. 지니지니 박영진이도 암막 양산, 김미영 씨도 암막 양산, 이은혜 씨도 암막 양산. 예, 발음이 점점 어렵네. DJ도 암막 양산 골랐다요. 네, DJ도 3번을 골랐습니다. 요즘은 그 남성분들도 양산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워낙에 뭐 뜨겁고 하다 보니까 저도 암막 양산을 골랐는데 자 암막 양산 이제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그늘을 택한 당신은
요즘 날선 사람들의 말이나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습니다. 이리저리 부딪히기보다는 외부의 자극을 다 차단하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안전한 나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이 숨을 고르고 싶어 하네요. 쏟아지는 폭염 같은 세상의 압박 속에서 나만의 그늘이 간절한 당신.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그늘이시자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하루는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날개 아래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 떠나고 싶나 봐. 예, 떠나고 싶네요. 외부의 자극을 다 차단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예, 그러고 싶나? 아. 재미로 보는 거예요. 재미로. 예, 재미로 보는 겁니다. 너 안망냥사. 너 눈 지금 가리고 싶어? 귀 막고 이거 아니에요. 예, 재미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미로 하시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마지막 4번. 쿨링 티셔츠. 쿨링 티셔츠를 고르신 분들, 요거는 조금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쿨링 티셔츠를 고르실 텐데, 쿨링 기능성 티셔츠를 입고 양산을 쓴다. 예, 전병 휘씨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DJ가 분명히 하나만 고를 수 있다고 했을 텐데. 너무 더우니까 두 개 해야지. 잘했어요. 자, 4번 쿨링 티셔츠 이제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쿨링 기능성 티셔츠를 고른 당신. 폭염 속에서도 쾌적하게 움직일 궁리를 하는 당신. 환경 탓을 하며 포기하기보다 어떻게든 할 일을 해내고야만은 철저한 자기관리의 달인입니다. 지금 짊어진 삶의 무게가 땀이 날 만큼 무겁지만 이 과정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더위에도 영적, 육적 맷집을 묵묵히 키워가는 당신의 뚝심을 존경합니다. 땀 흘리며 인내하는 이 연단의 시간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금비대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길 힘차게 응원합니다. 이게 듣고 나니까 그냥 기능성 티셔츠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였어. 자, 맞아 심리 테스트 어떠셨나요? 맞나요? 재미로만 보세요. 재미로만 아시겠죠? 자, 윤상은의 찬양 함께합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웨이옴의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품품 라디오 이제 오늘의 끝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삭의 축복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경 씨께서 어제 성경 낭독한 성도입니다. 친구 말대로 텐션이 뿜뿜 넘치는 에너지에 은혜 많이 받습니다. 라고요. 잘 오셨어요.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어.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경 띠.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0: 네, 26년 8월 6일 목요일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효숙입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해살로 많이 뜨겁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뒤에 남는다. 빛을 향해 걸어가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림자가 나를 가로막거나 시야를 가리지는 못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을 향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태양을 향해도 그림자는 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누구에게는 있지만 빛을 향해 서 있으면 그림자가 우리의 앞길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빛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에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혼자보다는 함께일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도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단문 50,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0981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 0981번입니다. 그리고 번호 공개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혹 전화 연결을 통하여 직접 목사님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을 땐 전화 연결이라고 간단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연화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에는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많이 덥습니다.
1: 네, 그래도 조금 주일 이후에는 약간 네, 기온이 네. 좀 나은 것 같아요.
0: 제가
1: 네.
0: 주일날 점심 먹고 이렇게 기온을 체크해 보니까 40도더라고요.
1: 네, 아, 그날 너무너무 더웠어요. 네,
0: 근데 네. 오늘 해보니까 34도예요.
1: 네.
0: 아, 6도 떨어졌는데도 좀 별로다 싶은데 그래도 감사하죠.
1: 네, 워낙 덥다 보니까. 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또 이렇게 노점을 하시는 분이나 아, 또 이렇게 재래시장이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어, 네네, 손님도 그렇더라고. 없고 네. 그게 아무래도 이렇게 더위가 열기가 갇혀 있는 곳이니까 네, 고통당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 시원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그럼 오늘 기도해 주시면 소망의 기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멘, 앞에 아멘. 기도할 때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위로하시고 아멘. 또 우리의 답답하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며 또 길을 보이시는 주님 또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 이 소망 기도를 통해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기도에 소원이 올라오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며 중보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늘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 오늘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0: 아멘.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네, 저희는 찬양 기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네, 지금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샵 0981번으로 지금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044님, 지금 신앙적으로 방학 중인 딸 이정은이가 속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혼 청년기가 지난 딸이 믿음의 가정의 자녀와 연결되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랑감을 속히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아, 신앙도 조금 주춤하고 있고 또 네. 결혼 정년기도 조금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조바심이 있지만 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배우자가 있을 거고 네. 또 우리 신앙도 우리가 기도하면 네. 또 언젠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신앙 또 네. 회복되는 그런 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런 기도를 포기하면 네. 또 이게 그 시간을 네. 자꾸 미뤄주지만 기도할 때 네.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에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아멘. 또 우리 좋은 자매도 회복되는 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44님 우리 사랑한 딸 우리 정원 자매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정원자매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시

0: 한번 우리 성원자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1: 아멘.
0: 그 발걸음이 주의 성전을 향할 수 있도록
1: 아멘.
0: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주변에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 만나서
1: 아멘.
0: 그분들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간접적으로 또 경험하고 또 격려받아 성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결혼 정년기가 지나 지금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우리 상공사사님, 우리 사랑하는 딸이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예비한 그 신랑감 만나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마음의
1: 아멘.
0: 결단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믿음에 귀한 부모님의 그 자녀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또한 하나님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정원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과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네, 다음은요. 7075님인데요. 찬양대원인 김정인 권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왼쪽 눈에 유리체 출혈에 대한 시술을 받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강선이 임하셔서 시술이 잘 되고 깨끗이 나으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함께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의
1: 예,
0: 예. 또 이렇게 유리체 출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오늘 시술하면
1: 네.
0: 또 좋게 또 회복될 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감사합니다. 7075님 우리 찬양대원인 우리 김정인 권사님 하나님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유리체 출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 하나님 또 이렇게 시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의사 선생님 그동안도 귀한 시술을 하셨는데 오늘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셔서 가장 완벽한 시술을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김정인 권사님도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권사님이 늘 찬양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한 하나님의 여종 하나님이 이렇게 출혈로 인해서 찬양하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여종 되게 하시고 우리 7075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역자의 기도 주께서 기억하셔서
1: 아멘.
0: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그 시술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3830님. 네, 어제 기도 요청했던 진주 열린교회입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수술이 저녁 7시경에 잘 끝나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회복 중입니다. 함께 중보해 주신 극동방송과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가정에 친히 관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회복의 시간도 온전히 지켜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네. 우리 소망희도와 함께
1: 네.
0: 이렇게 네. 기도하고 또 수술도 네. 하고 또 회복하는 네.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어제 기도하고 또 오늘 이런 좋은 사연을
1: 네. 네.
0: 보내주셔서 우리 중보 기도 동역자들에게
1: 네.
0: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830님 어제 우리 진주 열린교회 하나님 우리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수술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 회복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준 우리 극동방송 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3830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청취자들이 늘 하나님의 기도의 사연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격려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제 그 폐암 수술 하나님 잘 이루어진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 회복되게 하시고
1: 아멘.
0: 이후에
1: 아멘.
0: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1: 아멘.
0: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회복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손상된 폐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0: 이제 이후에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고 도리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더욱

0: 어제 이런 기도를 했었지 이렇게 하면서 맞습니다. 또 진행 과정도 알 수 있고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또 우리 소망기도 청취자들은 채널 고정이기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1: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네, 오늘 네. 이 소식을 또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기도해야겠죠?
0: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5024님인데요. 어머니께서 오래 교회 다니시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저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어머니가 저 금년에 이제 교회를 다니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또 5024님도 믿음의 배우자 만나면 또 이렇게 함께 홀로 우리 부모님 하는 것보다
0: 맞습니다.
1: 배우자와 함께 우리 어머니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얼마나 맞습니다. 아름답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24님 어머니께서 그동안 우리 5024님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의 교회에 걸음을 내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부모님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하나 또 이 증거를 갖게 하시니 또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제 어머님 신앙생활 시작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0: 아멘.
1: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0: 아멘.
1: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노년기를 들어서는 우리 어머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0: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5024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변에 많은 배우자 감들이 있지만 하나님 믿음 안에 하나 되고 영혼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주님의 신앙의 동역자를 찾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브레이스길라 아굴라같이 또 고넬료의 가정같이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에 만나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 가정을 이루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5024님 앞으로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0: 아멘. 아유 목사님 저희 가정에도 장성한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좋은 자매,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더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도 5024님께서 내가 꼭 배우자를 믿는 가정을 자녀로 만나겠다라는 참 감사합니다. 아마 조금 더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 예비하신 배우자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없어서가 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그 믿음에서 특히 자매들이 그런 게 강하더라고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0: 마침내
1: 영적 GPS를 통해서 서로 만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0: 아,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들도 바라봅니다. 네, 다음은 0691님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강원도 강릉과 양양 여러 곳으로 나뉘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딸은 양양으로 갔습니다. 이 동안은 모든 분들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더운 날씨에도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복음의 통로가 되어 무사히 돌아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아이고 남봉사 날씨는 얼마나 지금 더워요.
1: 이게 또 3박 4일. 참 강원도 강릉 양양 양양은 또 이렇게 더 멀잖아요. 힘든 데인데 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 발걸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 뜨거운 열기만큼 성령의 은혜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0691님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강원도 강릉 양양 여러 곳을 나누어 단기 선교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 거룩한 꿈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꿈에 동참하게 하심도 참 감사합니다. 따님은 양양으로 하나님 단기 선교를 떠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각

0: 기업으로 이동하는 모든 분들의 운전대를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더운 날씨지만 하나님 그 전도대원들 하나님께서 보내심 따라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능력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행할 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구름기둥이 이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한 이들 만나게 하셔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열매도 맺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70인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 간증과 감격이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를 떠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간증으로 고백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는 하나님 종들에게 하나님 그 걸음과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하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 복음을 담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네,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소망의 기도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을 샵 098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이번 기도 제목은 7087님 기도 제목인데요. 주님, 제 증인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길을 열어주셔서 제 증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요즘 이렇게 경제가 목사님.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저희 교회 막막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0: 그렇더라고요.

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하신다면 예. 레위의 우묵한 곳을 터쳐서 에나골에 삼손의 목을 죽여주시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087님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막막하고 어떻게 해결할 하나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아멘. 마라. 아멘. 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하나님은 거듭 우리에게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붙들지만 주여. 내 주변은 너무 황량하고 지금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 이 막막한 그 다음 오늘 이 시간 다음에 하나님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게 예비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 발걸음 은혜의 손길을 재촉하셔서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형편을 주님 살펴주십시오. 아멘. 내가 하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 문제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구하는 우리 7087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인 막힌 남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짓 누르고 있는 고통 사라지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약속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광야 갈 때 먹을 것 없었지만 그들에게 진 사면에 이슬같이 내렸던 만나가 주어지고 목마를 때 물이 밥 반석을 터뜨려서 하나님 갈증을 애소하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신 주님 오늘 이 가정에도 하나님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가정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레위의 묵한 곳을 터쳐 에나골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 가정에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1: 아멘. 네, 다음은 익명으로 온 기도 제목인데요. 어머니께서 귀가 잘 안 들려 보청기를 사용하시는데 밤에 이명이 심해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를 어려워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명을 사라지게 하시고 청력을 회복시켜 예배 때 말씀 듣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며 아픈 허리와 응치도 치료해 주셔서 편히 걸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이고 예배는 드리고 싶고 한데 네. 허리도 아프시고 응치도 네. 아프시고
1: 잘 들리지도 않으시고
0: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또 놀라운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는 은혜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머니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귀가 잘 안 들려 보청기를 사용하는데 또 밤에는 이명이 심해 하나님 한번 깨면 다시 잠을 들지 못하는 하나님 이명모가 또 불면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지만 목사님 말씀 듣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절반은 들리고 들리지 않고 들려도 웅웅거리며 하나님 앞에 괴로운 시간들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는 사모하지만 하나님 듣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 어머님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터치까지도 하나님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어머님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슴으로 들려진 것처럼 이제 목사님 말씀이 내 귀를 통과해서 내 가슴에 들려지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리가 아프고 응치도 어려워 하나님 편히 그리실 수도 없고

0: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깨끗함을 얻게 하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그 은혜의 약속 우리 어머니에게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도 익명으로 도착해가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오늘부터 2박 3일 교회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사춘기가 심하게 온 데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엄마인 제가 일어설 힘조차 없습니다. 백혈병을 이겨내고 완치된 소중한 아이가 이번 수련회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지친 저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힘과 위로를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지금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데 네, 또 그런 여정에는 우리 네. 아드님 네. 또 이렇게 백혈병 치료를 네. 위해서 또, 네. 노력을 하셨고 네. 그런데 하나님 치유하셨는데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오니까 예.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2박 3일 예수를 내가 다메섹 도상이 되고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중학교 2학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참 가정의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 그 백혈병으로 사랑한 자녀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방으로 치유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또 이 백혈병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네벨레셀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내일도 은혜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의 소원은 하나님 중학교 2학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이번 2박 3일 교회 수련회를 갑니다. 중학교 2학년의 사춘기에 극심하게 방황하는 하나님 이 자녀에게 2박 3일이 주님 만나고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예수님이 그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지금 가정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 엄마가 하나님 이룰 힘조차 없는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 백혈병에서 내 아이를 치유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만져준다면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또한 믿음이 되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이겨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입니다. 하나님 아멘.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신 주님
1: 주여.
0: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내 자녀도 내 경제 문제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1: 아멘.
0: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의 백혈병을 치유하셨듯이 이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도록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이번에도 익명의 기도 제목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가 백혈병을 아팠던 시기에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너졌고 코로나로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는 완치되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 남편과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흔들리며 어느새 감사도 사라지고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친 제 마음을 붙드시고 흔들리는 믿음과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이어지는 기도 제목 같아요.
1: 네,
0: 앞에 우리 백혈병 우리 네, 자녀 네. 그 시기에 남편과 경제적으로 네, 여러 가지인데
1: 네.
0: 우리 PD님이 다른 분이라고 그러네요.
1: 아,
0: 다른
1: 네.
0: 분이시네요.
1: 네.
0: 한데 우리가 우리 교회도 백혈병으로 어려웠던 그
1: 네.
0: 분들이 있거든요. 참 네. 그때가 약할 때 강함이 될 수도
1: 아멘.
0: 있고 또 우리가
1: 아멘.
0: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 아멘.
0: 자녀가 백혈병으로 고통당할 때

0: 하나는 경제적으로 같이 무너지고 또 코로나가 겹쳐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주님. 있습니다. 아이는 완치되었지만 그동안 가정의 경제와 또 특별히 남편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병을 고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경제도 남편과의 관계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너무너무 힘들기에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지쳐서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랴 우리가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하나님 죽임을 당할 도살양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고 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이 경제적인 문제 사탄의 괴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이 가정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치유하신 주님께서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사정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다 하지 못한 기도는 저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망의 기대에는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 제작행 김형준 PD, 저는 서부교회 박효숙이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날씨는 많이 뜨겁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오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주 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작은 것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본문도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연결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각각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한 몸입니다. 연결된 가지가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묵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주된 묵상은 지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읽은 말씀의 내용과 그 맥락과 의도와 거기에 따른 어떤 상상들, 단어 뜻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또 실천하고 적용하는 등 이 모든 것이 포함된 묵상이 한국교회의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반복하여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하거나 해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반복하여 읊조릴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읊조리면 그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이동하며 내 존재 중심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말씀을 반복하여 읊조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말씀을 가지고 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한 문장 또는 한두 단어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가난한 한 구절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봅니다.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틀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기진한 상태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안하지요.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더 늦기 전에 이 사람들을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하면서 먹을 것을 챙겨봤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한 아이의 점심은 5병이어를 얻게 됩니다. 5병이어는 간단한 점심입니다. 조그만한 떡 다섯 조각과 멸치 정도의 크기 반찬격이 되는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니 한 명의 아이에게조차 간단한 식사이고 성인이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더군다나 여자와 아이 외에 5천명이 모였다고 하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5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고 남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묵상하는 한 구절의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한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며 새로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비록 오병이어와 같지만 그렇게나마 빈약한 또는 가난한 아니면 단순한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을 때마다 이제부터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 이 오병이어를 가난한 한 구절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으로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가난한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면 오병이어와 같은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 다른 어디에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무엇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가난한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
알려 주시옵소서.

0: 주십니다. 수많은 말씀이 아닙니다. 한마디 한두 단어의 단순한 말씀은 나의 삶에 또는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엔 오병이어 같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지만 오병이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듯이 내가 묵상하고 읊조리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한 구절이 배고픈 나와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 과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생각을 뒤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병이어를 올려드렸듯이 단순히 말씀을 반복하여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해 보십시오. 오늘 내 앞에 있는 모든 힘든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과 해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가난한 한 구절의 말씀을 반복하여 읊조려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이 바뀌는 놀라운 일은 우리의 계획과 판단과 행동의 결계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결과입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친밀함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중에 그 상황을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한 상황일지라도 똑같은 일이 기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결과입니다. 내게 오병이어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내 안에 말씀 한 구절 간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는 예수님께 읊조리며 나아가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6861-042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 호 055-269-9810번, 0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진규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삼한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공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0: 2026년 8월 6일 목요일 극동방송 경제뉴스입니다. 군대에서 사역하는 민간인 신분 목회자인 군선교사의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체 군선교사 4명 중 1명가량이 이미 정년을 넘겼거나 올해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원자는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군선교사는 모두 450명으로 이 가운데 만 65세 정년 대상자와 정년

0: 초과자가 전체의 23.6%인 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0세를 넘어서까지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인원도 12명에 이릅니다. 교단별로는 예장 통합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장 합동 17명, 기독교 한국침례회 13명 순이었습니다. 군선교연합회 양재준 총무는 후임자를 채우지 못해 정년이 지나도 사역하는 목회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열악한 처우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체계적인 파송과 후원 시스템이 부족해 상당수 군선교사가 사실상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실정입니다. 군선교연합회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 성직자 지원 가능 연령을 현행 56세에서 60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지난 3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안양 성결대학교에서 2026 예성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최현 목사와 최창수 목사, 서종현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전국의 예성 청소년들과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독려했습니다. 수련회 기간에는 주제 강연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기량을 뽐낸 예성 갓 탤런트와 방탈출 미션, 워터밤 등 다음 세대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는 오는 15일 청년들을 위한 연합수련회 더 웨이를 개최해 말씀과 교제 속에서 신앙의 방향성을 세우는 자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고세군 한국공국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친 시민과 야외 근로자들을 위해 전국적인 생수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고세군 본영 7개 부서 직원들은 어제 광화문역과 아현역, 서대문역, 충정로역 등 서울 도심 4개 거점에서 시민들에게 생수 2,000병을 직접 건네며 수분 섭취와 휴식을 당부했습니다. 고세군은 지난 7월부터 서울과 인천, 강원 원주, 전북 전주, 경북 영덕, 대구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총 2만여 병의 생수를 전달하며 무더위 속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고세군 관계자는 폭염 속 짧은 이동도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생수 한 병이 더위를 식히고 하루를 응원하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폐성 발달장애를 극복하고 중진화가로 성장한 이달의 작가와 어머니 문성자 씨의 30년 신앙 여정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문성자 씨는 두 자녀의 발달장애 판정 속에서도 신앙의 평안을 바탕으로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리며 딸의 치료와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서툰말 대신 색채로 세상과 소통해온 이달의 작가는 개인전 13회와 단체전 250여 회를 개최하고 교과서 작품 수록과 함께 올해의 장애인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문 씨는 백성예술대 재학 시절 수업과 체플을 함께하며 딸의 세례를 이끌어냈습니다. 문성자 씨는 한국교회가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위해 전시 공간과 지원 프로그램을 전담해주는 청지기적 역할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여전히 우리 지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역시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7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분입니다. FEBC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2: 교회 가면 그런 사람 있죠? 늘 웃고 늘 친절하고 봉사도 제일 열심히 하는 딱 봐도 모범 크리스천.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완벽하게 신앙인 연기를 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교회에서 가장 완벽해 보였던 사람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0: 역시 미니자매 찬양은 언제나 은혜가 넘친다니까.
1: 아이고 맞아요. 찬양팀 싱어의 주일학교 교사까지 섬기는 자리라면 빠지질 않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리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0: 맞다 맞다.
1: 아, 그런 의미로 우리 오 집사님, 그 집사님도 올해 주차 봉사를 저랑
0: 같이 해보...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래 됐빛네. 내가 이래 정신이 없다. 너무 바빠서 뭘 할 여유가 없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
1: 하여간 봉사만 하자고 하면 공무니를 빼고 말이야. 아유, 참말로. 아이고 땅 꺼지겠다. 찬양 연습 잘하고 와 그렇게 한숨을 쉬노? 무슨 일 있나?
2: 아니에요.
1: 아이고 힘든 거 있으면 말해도 된다. 우리가 뭐 같이 찬양팀 한 지 몇 년인데 얼굴만 착 보면 엠미데이.
2: 아, 그게요. 지은이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잘됐네. 부모님이 억수로 걱정하시더만.
2: 저도 축하한다고 결혼식 꼭 참석한다고 했는데 사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지은이가 결혼할 동안 전 남자친구도 없고 주말마다 개인 시간도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내가 계속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고. 그래도 이런 걸 표내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믿음 좋은 척 했거든요. 근데 아까 찬양 부르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찬양은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요.
1: 미니 자매, 하나님은 자매의 완벽한 모습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매님 그 자체를

0: 사랑하시는 기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이처럼 솔직한 모습 말이다.
1: 솔직한 저를요?
0: 아이고, 오늘 찬양이 그 미니 자매를 위한 거였네. 자리 비켜줄 테니까 기도하고 가라.
1: 하나님, 저 너무 지쳤어요. 다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세요? 전혀, 전혀 사실.
2: 그날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괜찮은 크리스천을 연기할 때 느껴본 적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거든요.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은 완벽한 내가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위로로 당신을 만나주실 겁니다.
3: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4: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3: 기적이 일어납니다.
4: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0: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

0: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입니다.
3: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형제 사랑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4: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형제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생업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형제 사랑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인 거죠. 그 중에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과 얘기하면 형제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니, 박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형제 사랑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했다.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단어는 이제 데오 디닥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데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고요. 디다케, 디다스칼로스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르침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셨다. 그거를 가지고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쳐 주신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마음이 변화되고요. 사랑의 마음이 막 들어집니다. 사랑의 마음이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이 사랑이 안에서 샘솟듯 나오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의 전사였던 민카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민카예는 이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 깊은 곳에 살던 와오 다니족의 전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그 아마존 밀림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하도 죽이고 복수하고 막 이런 잔인한 이러한 복수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30대 초반에 불과할 정도로 많은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곳에 1956

1946년 1월 짐 엘리엇과 네이트 세인트라는 다섯 명의 선교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 에콰도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경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착륙했는데 이 와오 다니족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무참히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 이 민카예가 이 당시 네이트 세인트와 에드 맥컬리를 창으로 찌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이러한 선교 사역하다가 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금지되려고 막 하는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교의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도 그 짐 엘리엇, 거기서 죽은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또 죽었던 네이트 세인트의 누인 레이첼 세인트가 복수 대신 구급약과 성경을 들고 그 와오 다니족을 방문한 겁니다. 자신들을 이렇게 해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멀리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민카예와 부족들이 이 사랑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의 이 희생과 또 가족들의 조건 없는 이 사랑을 통해 민카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조각,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조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전까지 아주 나쁘게, 참으로 나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을 보고 그분의 선한 길을 따르게 된 지금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가 변화된 거죠. 참으로 복수심에 누군가를 향한 이런 그런 잔인한 그러한 일을 했던 이 와우다니족의 이 민카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알게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였던 이 세인트,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정글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의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였으니 나 자신이 스티브 세인트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하고 아마존에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이런 어떤 복수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민카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당시 와오 다니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나중엔 장로가 되었고요. 스티브 세인트, 양아들로 삼은 스티브 세인트와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를 돌며 수십만 명에게 화해와 용서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실화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속에 사랑이 솟아오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마음을 누가 주시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오늘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가르쳐주는 사랑의 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는 사랑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형제 사랑은 교회를 결속시키는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사랑의 마음이요.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생명을 공급하는 역동적인 이 혈액순환과 같다. 형제 사랑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고 내면에 역사하여서 필연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형제 사랑을

0: 너무나
1: 잘한 거죠. 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온 마게도냐에게 나누어 주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교회가 잘하는 거 형제 사랑은 계속 잘하면 좋겠다. 못하는 것은 고치면 되고 그러면 좋은 교회 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소란 피우지 말고 맡은 바 일에 충성하라고 얘기합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세상엔 소리 없이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 그 일을 한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게 뭐 돼 있어요. 이거 누가 한 거지? 근데 그 일이 돼 있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없는 시간에 조용히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쪽같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 행동에는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조용히 그런 거를 할까? 내면의 강한 가치관과 이 선한 성품이 있다고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맡은 일을 끝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마무리해요.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의 결과, 내가 이 일을 하는 그것 자체에 그 일이 바로 내 인격을 나타낸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힘든 상황이나 불만이 생겨도 외부로 그걸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힘이 들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내적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조용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빛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빛나려면 막 떠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떠벌리지는 않는 거예요. 교회가 빛나고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익을 얻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빛나고 그것으로 만족감을 얻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강남교회는 많다는 것에 저는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성품을 가졌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 어려운 일을 조용히 견뎌내신 분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한 겁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조용히 그 일을 감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묵묵히 조용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조용히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일을 떠버리고요, 과시하는 부류도 있고요, 조금만 힘들어도요, 쉽게 포기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요, 화내고요, 막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직업도 가지지 아니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교회에서 소름만 피우면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예배드리고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살아가고 그러나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일은 하지 아니하고요, 생업도 포기하고요, 그렇게 교회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게 심히 걱정이 많이 된 겁니다. 교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뭐 새벽기도 드리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가 동시에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감당할 일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남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똑같은 권면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면요, 만약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직장에 일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

읽어요. 성경을 펴서 늘 책상에는 성경을 펴고요. 틈도 안 나는 데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상사가 하는 지시한 일은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만이 아니고 일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에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신앙생활도 잘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며 땀 흘려 남에게 신세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에게 신세 지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 영혼을 책임지고 신세 지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정말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말세의 때, 종말의 때라고 인정을 했지만,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인정을 했지만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용히 자기 일에 힘쓰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 번째 주제인 자는 자들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자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 공동체 가운데 늘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소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중에 먼저 죽은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슬퍼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장례에 대해서 글을 쓴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장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곡하는 겁니다. 곡하는 거.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곡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곡하잖아요. 예전에 곡하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망자가, 우리 이제 내세관이면 망자가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는데, 이 저승으로 가게 하려면은, 이 저승으로 갈 때, 이 자녀들이 곡하는 소리를 듣고 위로받고 가도록 그렇게 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애도하고 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곡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장례식은 그러니까 기독교 장례식 가면은 예, 곡하지도 않고요. 찬송가를 부르고요. 아니 뭐 좋다고 찬송가를 부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도 웃기도 해요. 그죠? 장례식장에서 예전에 웃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기독교 장례식장에는 찬송가 부르고요. 또 웃기도 하고요. 얼굴이 이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첫 번째는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겁니다. 자, 4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 자는 자들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다시 오실 때 그때 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변화될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변화될까요? 죽어있는 사람이 먼저 변화될까요? 오늘 성경이 나왔잖아요. 금방 읽었잖아요.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 후에 살아나는 자들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80장 한번 찾아볼까요?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은 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찬송가 180장 이렇게 찬송가 180장처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요. 어떻게 이제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언젠가 주님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찬송하고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주님이 오신 날 우리 살아있는 자는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장례식은 장례식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천국 환송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통곡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이별이 아닌데 영원한 이별이라 생각해서 통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자를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장례식은 망자를 생각하고 망자를 위해 절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기독교 장례식의 특징이고 찬송을 부르는 것.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아주시도록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디엘 무디는 19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자신의 장례식에 절대 검은 옷을 입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디엘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한 글자도 믿지 마십시오. 그때 나는 지금 이 순간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내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처럼 그의 장례식은 눈물바다가 아니라 천국에 입성하는 그러한 승리의 대관식 같은 장례식입니다.

0: 예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알려진 영적 지도자였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었는데 임종 직전에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글을 써서 그가 병세가 깊어져 글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치유를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체하게 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 장례식을 걱정하지 말고 죽음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죽음의 과정을 인간적인 슬픔으로 자꾸 이 죽음의 과정에 연장하지 말고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연장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죽은 자들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영원히 죽은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에 힘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하 죽은 자들이 있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라고 세 가지 실천적인 명령을 배웠습니다. 이 명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5국에 3100번, 745-3100, 진주 강남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행복한 오후의 문을 열고 있지요. 안현 목사입니다. 날씨가 조금 지난주에 비하면 푹해졌다. 푹해졌다가 아니죠. 시원해졌다. 온도가 좀 낮아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아주 뜨거울 때도 주시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그보다 조금 시원한 시간들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날씨를 통해서도 조금씩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찬양여행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현장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짓고 있는 그 건물 주변을 어떤 파이프나 아니면 철판 이런 것들로 마치 칭칭 감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싸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일하시는 분들이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그런 가설물들인데 비계라고 부릅니다. 건물이 올라갈 때 이 비계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구조물입니다. 그렇지만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그러면 가장 먼저 해체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 또한 이 비계라고 하는 구조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비계처럼 임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젊음, 여러분 영원하지 않잖아요. 혹시 비계처럼 임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젊음을 유지하려고 혹시 애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떤 명예, 또 내 손에 들어온 물질, 또 함께 지내는 사람들, 사실 당장은 내 삶에 꼭 필요하고 영원히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의지에서만 살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임시 가설물들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결국 해체돼서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잠깐 머물다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보이지 않는 가치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보면 좋겠네요.

오늘 첫 곡은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 함께 들으셨고요. 예라모십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물리 공부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물리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를 이렇게 밀어서 움직이게 했을 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쩌면 저항하는 힘이 마찰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마찰력이 없으면 매끌매끌하게 힘만 조금 줘도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막 움직일 것처럼 생각돼요. 그렇지만 사실 마찰력이 사라지면 우리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고요. 달리는 자동차 멈출 수도 없습니다. 움직임을 방해한다, 저항한다 라고 생각했던 사실이 따지고 보면 우리를 안전하게 걷게 하고 또 안전하게 멈춰 서게 하는 필수적인 힘이라는 것, 그것을 물리를 공부하며 이 마찰력을 공부하게 되면 배우게 되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반대도 만나고 저항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 반대와 저항을 필요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마찰력처럼 내 계획이 자꾸 틀어지고 누군가 반대 의견을 내고 또 어떤 때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고 또 어떤 때는 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이 브레이크가 걸릴 때 우린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찰력이 그래서 파멸로 달려가던 우리를 멈춰 세우고 다시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감사할 일이죠. 불평할 일이 아니라 뭔가 저항이 생기고 요즘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자꾸 이 브레이크가 걸려라고 생각하셨다면 혹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영원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 번으로 영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내 삶에 있고 나를 주관하십니다. 이 사실에 믿음으로 동의하신다면 영원이라고 오늘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8.1MHz, 진주 FM 92.5MHz, 장원극동방송의 찬양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두 곡의 찬양을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찬양령에서 보내드린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는 분들은 그 카메라 렌즈 앞에 편광 필터라고 하는 것을 자주 끼웁니다. 맑은 날에 호수나 또 유리창 같은 것을 찍으면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 난반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수면 아래 또 유리창 너머 그런 데가 하얗게 가려져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편광 필터를 끼워서 그 어지러운 빛의 반사를 싹 걸러내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깊은 물속의 물고기나 또 유리창 너머의 본래 풍경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되죠. 우리 영혼에도 이런 편광 필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요란한 소리들, 사람들의 시선, 내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난반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영혼의 렌즈 앞에 필터가 되어 어지러운 잡음들이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맑고 깊은 뜻,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밤새 지쳐버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지도 않으셨고 대단한 사명을 먼저 말씀해 주지도 않으셨죠. 그리고 그냥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구워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어라 하고 부르시잖아요. 밤새 지쳤고 허기지고. 그런데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따뜻한 아침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 그 일상이라고 하는 매일은 거창한 어떤 승리, 놀라운 승리보다 소소한 필요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큰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탁,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작은 한숨까지도 살피시는 분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1절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주간 여러분 자리에서 고군분투 애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며 와서 먹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 그리고 또 주말을 보내시며 그 숯불 같은 주님의 온기 안에서 배불리 먹고 쉬는 그런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진주성서 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 이유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세우기 위함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쓸데없고 헛된 말에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유일한 생명과 소망의 소식이며 믿음직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나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음직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사람들은 하나님도 부정할 뿐 아니라 때론 죄인인 것도 부정하기도 하지만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바른 행위, 선한 행위를 해야 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하는 행위를 가지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죄값을 지불하지는 못합니다. 회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값을 해결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죄값을 지불하려면 죄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에게 해를 입히고

0: 1억의 빚을 졌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1억을 빌렸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억의 빚을 갚아야만 해결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값까지 지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값은 얼마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죄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죽고 영원한 불못지옥, 즉 둘째 사망까지 가야만 죄값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하고 잘해도 선을 많이 베풀어도 죄값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선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을 통해서는 죄값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소식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하나님이며 주시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신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고통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접하시고 믿음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그 큰 은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성서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743-6408번, 지역번호 055-743-6408번 진주성서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마땅히 누릴 권리를 빼앗겨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한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을 향한 강청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주님, 그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그 기도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믿음, 예배, 자유, 생명, 평화, 풍요, 이 모든 권리가 분단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졌습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남한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지금까지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학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시작된 외침. 1919년 3월 거리마다 울려 퍼진 대한 독립 만세. 하지만 그 외침은 무참히 짓밟혔다. 몽둥이와 총칼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다. 사랑하는 이가 끌려가고 돌아오지 못했다. 만세는 절망이 됐고 소망은 피와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1: 얼른 이 집으로 와! 숨으라고!
2: 철수씨, 제발요. 눈을 좀 떠요. 네? 어떻게? 저기요. 좀 도와주세요. 피가 안 멈춰요.
1: 아이, 진짜 빨리 피하라고요.
3: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아이,
1: 야야, 너는 저쪽, 얼른 저쪽으로 가거라. 울지 말고 뚝! 지금부터 절대 들키면 안 돼. 알았지?
3: 우리 아빠는요?
1: 곧 찾으러 오실 거니까 얼른!
4: 천벌 받을 놈들! 만세 불렀다고 사람을 이렇게?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0: 가쁜 숨을 쉬며 부상자들을 챙기던 선우혁.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광장 한복판에 있다.
5: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안 돼, 죽으면 안 돼. 눈 좀 떠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린 돌 하나 던지지도 않았고 평화적인 정당한 시위였다고. 그러니 아무도 죽으면

0: 형님, 이게 맞습니까? 멀쩡한 사람보다 다친 사람들이 더 많아요.
1: 뭔가 잘못했어.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 폭력을 쓰지 않아도 바뀌어야 하는 건데.
2: 일단 피해야 쓰겄어. 헌병 들어온다. 얼른 정신들 챙기고 도망쳐.
1: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대체 왜 더 짓밟히는 거지?

0: 내 아들놈 지금 어디에 쓰러져 있는지 소식도 몰라.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결국 어떻게 이거야?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1: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냈다는 게 어떤 거죠? 장로님,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었으면 일본이 알아줬겠습니까? 그냥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조선이었겠죠.
2: 그렇게 일본이 알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남편은 잡혀가고 애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 만세가 뭔 소용인지 난 모르겠어요.
3: 차라리 칼을 들든지 총을 들든지 했어야지. 총 든 놈들 앞에서 맨주먹으로 나서서 뭘 어쩌겠다는 거요?
1: 그럼 우리도 일본 놈들과 똑같아지라고요? 또 칼 들고 싸우면 우리가 이긴답니까? 그건 더 큰 학살만 부르는 길이에요.
2: 지금 이건 학살 아니에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전처럼 먹고 살 수는 있었잖아요. 어? 저 가만히 있지 말고 뭐 말 좀 해봐요. 어? 주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길 거라고 말하셨잖아요. 그 주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설명 좀 해달라고요. 어?
4: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5: 제발 그만하십시오. 우린 지금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저렇게 과하게 진압한다는 건 총칼도 없는 우리가 무섭다는 거라고요.
6: 선우혁은 골목을 빠져나와 길을 걷는다. 흐드러지게 핀 꽃은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4: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저는 어둠 속 빛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믿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한창 피어나야 할 아이들까지 죽다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길이 아니었다면 미리 좀 알려주셨어야죠. 혀가 그만해라 하고 제 다이 몽둥이라도 부러뜨리셨어야죠. 왜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왜?

0: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나는 하루 걸러 고문을 당했더니 살이 쏙 빠져있는데 우리 선우혁군 어째 살이 조금 올랐나?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1: 형님, 여기서도 농담이 나오십니까? 이 꼴이 뭐라고?
0: 난 여기서 모든 걸 새롭게 바꿔 나갈 거네. 이렇게 피와 땀 쏙 빼고 나면 나갈 때쯤이면 뭐 거의 새 피로 바꿔 입지 않겠어?
1: 형님도 참 끝까지 부끄럽게 만드시네요.
0: 혁아, 사람들이 다 네 탓이라고 하지? 사람들 선동해서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그런데 잘 들어. 절대 네 탓 아니다. 각자 자기 발로 걸어 그 자리에 나간 거야. 적어도 난 그래. 난 네가 아무리 뭐라 했어도 내가 싫었으면 여기에 없었겠지. 안 그래?
1: 형님.
0: 사람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겠니? 다 알고 시작했어도 감당이 안 되니까

0: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괜히 남 탓하며 살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1: 정말 그럴까요?
0: 그럼. 그리고 말이지, 여기 들어와 있으니 네가 해준 얘기가 생각나더라고. 빛을 잃어가면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말이야. 여기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
1: 정말요?
0: 응.
1: 역시 어디에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군요.
0: 근데 알고 보니 찬송이 아니었더라고. 한 영감이 코를 고는 소리더라고.
1: 예?
0: 그게 꼭 찬송 소리처럼 들리더라니까. 찬송이라 생각하고 따라 부르면서 피식피식 웃었다. 하나님이 날 웃게 하시려고 그런 분을 내 옆방에 붙여주신 거라고. 있지, 혁아. 난 너무 신나. 찬송이 절로 나와. 앞으로가 너무 기대되거든. 혁아, 지금 절망스러운 마음 다 안다. 하지만 난 보여. 사람들은 다시 나올 거야. 어쩌면 전보다 더 많이 일어날지도 모르지. 난 보여.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 말이야.
2: 그의 말이 맞았다. 흩어진 불씨는 교회 마당에서, 공원에서, 또 장터와 곳곳에서 불이 되어 피어올랐다.

0: 소식 들으셨습니까? 만세 운동이 점점 퍼져서 평양에서도 원산에서도 목포와 전남포에도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거리로 나온답니다.
1: 그렇게 많이 죽고 잡혀갔는데도요?
0: 네. 선생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총과 칼을 내려놓고 나의 힘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1: 희생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력으로 제압할 텐데.
0: 아직 많아요. 그런데 일본이 더 누를수록 시민들의 불길은 더 거세져요. 쓰러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잡혀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섭니다. 이미 거센 불길이 된 것 같아요.
1: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주님.

0: 3월과 4월 전국에 만세운동이 격렬하게 벌어진다. 이후 바다 건너 제주까지 이어지며 한반도 전역을 휩쓴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등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날 이후 조선은 더 이상 예전의 조선이 아니었다. 가슴 속에 있던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서로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또한 나라를 세울 힘이 백성들에게 있음을 모두가 알게 됐다. 그 생각은 임시정부 창설로 이어져 나라의 기초를 놓았고, 지금 우리의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1: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께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요. 당신은 이 땅에 절규마저 품으며 얼마나 눈물 흘리셨을까요? 이제야 배웁니다. 당신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크신 주님, 이제야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제야 눈을 들어 당신을 봅니다.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14화 눈을 들어 당신을 봅니다.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마산 삼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까요? 인자하심이 뭘까요? 그냥 좋은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의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선하심으로도 번역이 됐고 창세기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더라. 이게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토브라는 말이죠. 또 신명기 8장에서는 토브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떤 땅으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셨다. 그때 이 아름다운 땅, 이것이 바로 토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토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토버입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시죠? 손주를 보면 그 손주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 갓난 손주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선물을 줍니까? 절을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손주를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핸드폰에 넣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커피를 사주고 빵을 사주고 자기 지갑을 열면서 막 자랑을 하죠. 왜 그럴까요? 내 핏줄이니까. 나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막 울고 똥을 싸고 뭘 하더라도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이게 토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반드시 우리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보배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보고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토버, 선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하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악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악함이 다윗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을 하죠. 또 나중에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배신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죠. 여러분, 이것은 악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악함이 나를 공격할 때,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의회에 가셔서 마침내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브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인데 선하심은 외부로부터 악함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해서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의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선하심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주례사 앞에서, 부모님들 앞에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언약을 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떤 경우에라도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지킬 것이며 정절을 지키겠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대판하기도 하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 때문에 붙드는 거예요. 이 약속, 이 언약 때문에 의지를 동원해서 끝까지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삶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허물 많으니까, 죄악이 많으니까 나한테 필요 없어 툭 하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몇 번 참아줬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나 너에게 포기해.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내 인생의 유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랬는데 다시 정리합니다.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토브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고 외부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함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 은혜가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은, 헤세드는 언약적이라고 그랬죠. 내가 사는 동안, 한평생 사는 동안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이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한절 한절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했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6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첫 번째는 평생에 따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따릅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따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첫 번째 어떻게 따른다고요? 평생. 두 번째는요? 반드시. 세 번째는요? 영원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그래요. 그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따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라고 하는 이 말은 내 평생의 모든 나날들 가운데 이런 말입니다. 이 표현을 NIV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All the days of my life. 내가 태어나서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데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감싸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23편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평생에 여러분 태어나서 갓난 아기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돌보셨고 나를 여기까지 장성케 하셨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었고 빗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방황하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헤매던 그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가정의 가장으로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가족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장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가 내 배에서 난 자녀가 맞는가? 그런 속상하는 일이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잠 못 이루는 그런 갱년기를 지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력은 약해집니다. 마음의 열정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힘이 점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마지막 날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호흡을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나를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들조차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평생에. 두 번째는 반드시 따릅니다. 어떻게 따른다고요? 반드시. 이전 성경에서는 정령 따르리니 그렇게 번역이 됐죠.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원문에서는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말이 중간에 있지 않고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무슨 말일까요? 이 반드시를 강조하는 거죠. 선언적인 거죠. 제일 앞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확실한 것 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 거다. 내가 확신하고 있다. 추워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라고 하는 이 선언적인 이 단어를 제일 앞에 둠으로 확실하다, 분명하다. 하늘이 무너져도 추워도 변화가 없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났던 때가 언제일까요?

사울에게 쫓길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이 철철철 흘러넘쳤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기록이 다윗이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작 영적으로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수렁에 빠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는 가장 좋았을 때, 바세바를 취하여 7계명을 범해버리는 그것 때문에 어두운 터널을 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서 영혼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어서 다음 왕이 누가 왕을 이어받게 되죠?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 그렇죠. 그것도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지만 이룰 수가 없었죠. 하나님 거절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 솔로몬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이 가장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수렁에 빠져 있었던 그 바세바의 몸에서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을,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낳았던 그 솔로몬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의 나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울은 본래 복음의 해방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반역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다메섹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자신이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죠.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 사울이 회개했습니까? 통회 자복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죄를 범하러 가고 있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바울로 바꿔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울의 어담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한 인생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길이 없어요. 이 경험을 했던 바울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요, 바울에게는 뼈저리게 경험되어진 은혜로부터 선포되어지고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거니는 꿈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그 사람의 삶의 장면이 쫙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해변에 발자국이 쭉 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발자국이었고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 여정에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쭉 보니까 두 발자국이 쭉 찍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발자국만 있고 주님의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 자신의 발자국만 있는 이때가 내 인생의 언제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내 인생의 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그때, 아니 이때 진짜 주님이 필요했고 주님의 동행과 도우심이 필요한 때였는데 주님 어디 가셨지? 왜 내 발자국밖에 없지? 그러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요.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진짜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내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주님의 발자국은 없잖아요. 제 발자국밖에 없잖아요. 주님 이때 어디 가셨어요? 주님 뭐 하셨어요? 왜 저를 떠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잔잔히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을 본 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란다. 그렇죠. 때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떠난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업고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반드시예요. 반드시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일상 가운데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첫 번째는 평생에 따른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반드시 따릅니다 말씀드렸고, 마지막 하나는 영원히 따릅니다. 여러분, 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라답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따라온다 이런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라답라고 하는 말은 끈질기게 따른다, 죽을 때까지 따른다, 끝까지 죽에 간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범인을 잡으러 가는데, 죽에 가는데 끈질기게 죽에 간다, 끝까지 죽에 간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지 않는 한은 끝까지 죽에 간다. 뭐 이런 의미가 라다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라다프 하는데, 따르는데, 끈질기게 따르고 끝까지 따르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 라다프가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는 이럴 때 사용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는데 언제까지 추격했죠? 죽을 때까지. 홍해에서 수장될 때까지 추격했잖아요. 수장되고 나서야 추격이 끝나버렸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하는데, 따르는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음이 없으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니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언제까지 따르는 거라고요? 영원히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풀을 찾아서 몇 개월 동안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닙니다. 유목민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겨울입니다. 계절적으로 겨울이 되면 양떼를 다 몰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안전한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로 딱 벽돌 같은 것으로 싹 해서 360도 쫙, 그것도 높이. 왜냐하면 맹수들이 뛰어넘어서 양들을 낚아채 가지 못하도록 아주 안전한 곳. 양들이 그곳에만 들어가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양들의 집, 우리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양들을 몰고 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에는, 그 양들의 집에는 출입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입문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딱 하나 있는데 출입문이 없어요. 아니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려면 가장 높고 튼튼한 문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문을 걸어 잠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이 없는 거예요. 왜 문이 없을까요? 목자가 문 앞에서 문지기로 24시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딱 지키고 있으면서 내 양만 우리 안으로 가장 안전한 집으로 들이고 다른 맹수들이나 다른 것은 결코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뭐의 문이라고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은혜가 이 문 대신 구원의 문 대신 천국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본 적 계십니까? 예, 저는 시골이 고향이라 땅 따먹기 많이 했습니다. 운동장에 큰 원을 그려놓고 친구들끼리 조그마한 원에서부터 시작하죠. 땅 따먹기 할 때 이렇게 튕겨 뭘 가지고 합니까? 예, 뭐 우리는 돌 안 했습니다. 사금팔이, 뱅뚜껑 이런 거 해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철수와 영철이가 땅 따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별로 재주가 없어요. 튕기면 나가버리고 낙이라 그러죠. 그런데 영철이는 너무 잘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점점 넓혀가는데 거의 그냥 뭐 4분의 3 정도를 영철이가 땅을 다 차지했어요. 철수는 겨우 조금 땅을 차지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해는 점점 기울어서 서산에 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철수 엄마가 자기 아들을 부릅니다. 철수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니까 병뚜껑이고 사금팔이고 모든 거 던져버리고 예 엄마!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철이는 우두커니 홀로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철이는 달려갈 집이 없습니다. 자기를 불러줄 엄마가 없습니다. 달려가더라도 자기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상류라 그렇게 불러줄 목자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목자가 준비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그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그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가 이 땅에 사는 평생 동안 딱 붙어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나를 따르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0: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7-3131번 마산 3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 뜨겁지만 또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이 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지금 소홀해졌거나 예배 중단했던 분들은 찬양을 부르면서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또 예배자로 복귀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깨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소,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뜨거운 여름철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만 더 뜨겁고 또 시원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0: 또 시원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또 만나는 그런 라디오 예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도 진행되는데요. 샵 1069 오물정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요. 요즘 곡도 좋고 예전 곡도 좋고 이 뜨거운 여름에 여름 수련회 때 또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그 곡도 좋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곡을 내가 참 눈물로 불렀다 그런 찬양곡도 신청 좋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또는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서 받고 계시는 은혜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뜨거운 여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셨습니까?
1: 너무 더워가지고요.
0: 예.
1: 예. 시원한 데만 찾아서.
0: 시원한 데만 찾아서.
1: 네.
0: 오늘 근데 가장 또 시원한 곳을 오셨네요.
1: 네, 맞습니다. 예. 시원합니다.
0: 스튜디오 시원하고 네. 또 찬양 부르면서 또 마음 시원해질 수도 있고요.
1: 네.
0: 네. 자, 우리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마음껏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건반에 또 유찬양 자매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어떤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1: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입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사실 좀 울컥하고요.
0: 네.
1: 오늘 부르다가 또 울컥하지 않을까.
0: 예.
1: 네.
0: 그러게요. 네. 저도 잘했을 그런 생각했었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막 1대1로 막 기다리고 있고 품어주는 것 같고
1: 네.
0: 막 위로해 주실 것 같고 인수야도 와 내가 또 위로해 줄게 딱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 같은 느낌이 확 듣는 그런 제목이에요.
1: 네.
0: 이 시간에 우리 뜨겁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요 이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뜨겁고 힘든 여름철이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 영육 간에 건강함 주셔서 하나님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 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지금 멀리 떠나 있는 분들 계신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아멘.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첫 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 아멘.
0: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과 또 건반의 유찬양 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간판 이름도 은혜롭네요. 은혜 받습니다. 1816번님 비롯해가지고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운전 중입니다. 차에서 예배 드려요 라고 0824번님 이렇게 처음으로 오늘 새싹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부산입니다. 라디오 찬양 예배 통해서 은혜롭고 벅찬 감동돼서 새끼라에서 귀한 시간 되렵니다. 우리 권사님 반주로 섬기는 분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찬양이 흠뻑 적시면 힘들 때나 아플 때나 많은 위로가 돼서 새끼라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들려주시면 은혜 받지 않을까 싶어서요 라고 신청곡이 있나요? 신청곡이 안 보이는데 신청곡이 안 보이네요. 아무튼 우리 부산에서 라디오에 함께 하시는 우리 0720번님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새끼라 많은 영혼 살리시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9016번 이렇게 또 와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곡 우리 권사님 가져오셨잖아요. 어떤
1: 네.
0: 곡인가요?
1: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찬양입니다.
0: 우물가의 여인처럼 참 이 곡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옛날 곡인데도 지금 불러도 너무 가사도 좋고요. 멜로디도 좋고요. 또 이렇게 또 저도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을 찾을 때가 많아가지고 찔릴 때가 또 많아요. 왜 이 곡 고르셨어요? 권사님은?
1: 저도 찔릴 때가 많아서
0: 헛되고 헛된 것들
1: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또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또 구해보고 또 다시 넘어져도 다시 또 구해보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1: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0: 이 가사의 고백에 보면요,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1: 아멘.
0: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1: 네.
0: 우리가 지금 덥다 하면서 찬물 엄청 찾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목마름인데 그거를 못 느끼는 분도 있고요.
1: 네.
0: 정말 예수님이 주는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0: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사연들 샵 1069 우물정 1069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로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도 나눠주시고요. 신청곡도 주시면 함께 우리 권사님과 함께 저희는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은 계시는 곳에서 소리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0541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첫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되고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어플로 듣고 계시는 1799번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오셨네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찬양의 귀가 열리게 하소서.
1: 아멘.
0: 와, 사방의 길이 막혔을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터치되게 하소서. 9016번님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아까 우리 신나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신청한 분이 계셨었는데 아까 어디 있었죠? 권사님? 나의 등 뒤에서 계셨는데 자, 그러, 제가 찾는 동안 자, 5094번님
1: 네, 대구에서 가족들과 함께 제주로 휴가 와서 휴가 잘 보내고 극동방송과 함께해서 은혜의 찬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대구에서 제주로 휴가를 가서 또 휴가를 또 보내시면서 또 극동방송과 또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은혜 받았던 찬양 감사해 우물가의 여인처럼 8413번님 그때 받았던 은혜 감격이 새롭게 다가오네요 라고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 우리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셔도 좋고요. 자,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시죠.
1: 아멘.

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덥다고 우리가 다 미룰 수 없어요. 예배도 예, 안 됩니다.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혹시 지금 떠나 있는 분들 이 찬양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3시 24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또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은혜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그리고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들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세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눈물이 난대요. 예.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시네요.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지금 수리하여 오신 비사님도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예수님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라고. 뭘 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에어컨이나 그런 기사님이신 것 같아요. 7435번님으로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5001번님도 지난 주일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면서 은혜가 넘쳤다고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벅찬 기쁨을 상상해 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신청곡 가운데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라는 곡이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곡은 내 평생 살아온 이렇게 시작되는 곡인데요.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또 같이 찬양하고 싶다고. 참 이 깊이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주의 은혜라. 예,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 소리내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아멘. 자,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라. 찬송가까지 같이 네. 이렇게 삽입돼 있는 곡이었습니다. 함께 찬양했어요. 0715번님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권사님.
1: 세 번째 굴수이식 받으러 입원해 있는 친구 양양이를 응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거라 믿고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친구도 6년간의 긴 항암 치료가 지치지 않게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0: 아멘입니다. 아유 그렇구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2671번님 오늘 사연 처음 주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차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신대요. 휴가여서 나주 한수지에서 쉬고 있습니다. 또 휴가 중에 또 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네요. 2671번님 남편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많이 아플 때 일어나 걸어라 울면서 많이 부르고 치료받았대요. 우리 6151번님도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536번님
1: 오전 진료 때 아직 아들의 폐 종양이 좀 더 커졌다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 모두 많이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위로의 찬양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 아이고 그러셨구나. 지금 그 소식 듣고 많이 실망이 되셨겠어요. 우리 2536번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사람에게 아닌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곡을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오늘 이제 신청해봤는데요.
1: 네. 네.
0: 예전에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수련회 때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애들에게 이제 기도를 시키고 그 밤에 예. 옛날 수련회 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네.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저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가지고 그렇게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 인도하시면서 그 밤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봤거든요. 제가 네. 막 옆에서 막 방언 터지고 네.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친구들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를 제가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 가서 이 찬양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제가 하면서 기도를 막 애들을 시키는데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계속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막 기도도 하고
1: 은혜가 됐겠네요.
0: 근데 내 앞에서 그 몇십 년 전 내 친구들이 경험했던 거를 애들이 앞에서 딱 경험하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봤어요. 애들이 막 울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네. 막 떼굴떼굴 구르더라고 제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그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막 우리가 이거 찬양을 막 반복해서 부르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여름이 생각이 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사랑 이 찬양을 참 불렀던 그 여름이 생각이 나요. 아마 지금 어디선가 그 친구들 잘 살고 있겠죠. 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죠.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0: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수련회 얘기 잠깐 했는데요.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어느 여름이 생각나신다고, 우리 아이들도 며칠 전 수련회 다녀왔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났을 거라 믿어봅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사실 지금 제 둘째 딸이 오늘 수련회 떠났거든요.
2: 아, 수련회 기간이에요.
0: 네, 수련회 기간입니다. 네. 저도 이제 참 기대가 되고, 아, 참 딸이 뜨겁게,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네.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항상 하고 있거든요. 어떨지 궁금해요. 네. 좀 전에 떠났는데 어떻게 그런 늦게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우리 권사님은 네. 어렸을 때 그런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경험이 없으시죠?
2: 지금 이제 저희 아들 낳기 전에는 중고등부 찬양 이렇게 인도하면서 또 그런 모습을 봤고,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참여를 안 하니까 예, 너무 예. 궁금해가지고 막 몰래 가서 보고 막 그랬는데
0: 그러니까.
2: 제 기대와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또 너무 또 잘 적응하고 또 은혜 받는 모습들을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디나 또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참 이번에 참 여름 사역 들 지금 끝난 교회도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교회도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꼭 참석해서 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2: 네.
0: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경기도 안양의 교회 주일학교에서 만났고, 지금은 환갑의 나이에 전남 장흥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싶다고 3476번님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을 신청하셨어요. 그러게요. 이 여름에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정말 평소에 기도하던 분들, 아니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 그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이 무더운 날 찬양으로 시원케 해주시는 주님 새끼라 감사합니다. 4527번님 이렇게 찬양 부르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나무 아래서 물을 뿌려주면서 찬양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전 이게 그림인 줄 알았는데
1: 진짜 찍으신,
0: 진짜 찍으신 사진이네요.
1: 과수원을
0: 그러니까 과수원에서 네. 푸르른 우리 이파리가 정말 많은 이 나무 밑에서 사진을 찍으셨네요. 물 많이 드시면서 그래도 건강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좀 더운데
0: 그러니까 4527번님 8708번님 아들 사연을 주셨는데요. 예.
1: 저희 중학생 두 아들도 내일부터 수련회 갑니다. 그런데 둘째가 축구하는 학생 선수인데 훈련을 빠지고 가는 것에 감독님의 질타와 팀의 분위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그럼에도 수련회를 선택한 아들에게 꼭 아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길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0: 우리 또 아들 있는 또 권사님이어가지고 그런지 또 사연이 있다가 지금 울컥울컥하시고 지금 우시느라고
1: 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훈련을 와. 빠지고 수련회를 가다니
0: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막 수련회 때문에 학교 막 빠진다 그러고 보충수업 빠진다 그러고 막 선생님하고 막 대치하고 막 수련회 가려고 어떻게든 막 그런 친구들 많았는데 막 부모님 몰래 막 가기도 하고 지금은 가라고 가라고 해도 막 안 가는 경우도 많고
1: 맞습니다.
0: 예. 아, 정말 왜냐하면 수련회 때 보면 하나님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가지고요. 네, 네. 예. 이런 좋은 기회 때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이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인 우리 목사님 생각하니 눈물 나요. 0800번님 예, 이렇게 또 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고 계십니다. 35년 전 언니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방문하러 갔었는데 한인연합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나신다면서 0529번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1978번님 찬양으로 답답한 마음도 뻥 뚫리고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청곡 가운데서 십자가 그 사랑 이 곡으로 오늘 라디오 예배 마치고자 합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건반의 우리 유찬양 자매 함께해 주셨습니다.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죠.

0: FEBC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2: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녀의 특권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지난주에는 아주 기초적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진리를 확인했는데요. 예수를 소유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믿는 자란 이렇게 아들을 소유한 자는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또 하나의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또 권리를 포기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성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볼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점이 참 중요한데요. 이것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고별 설교이자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 유산을 지금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계신데요. 그 유산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구하라. 예수님은 지금 유언으로 자신의 이름을 주시고 또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뭐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유치원생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가 막 강조를 듣다 보니까 습관처럼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인지에 대해서 까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행하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 예수님 부르고 무슨 뭐 폭풍이 몰아칠 때도 예수님, 배고파도 예수님, 무슨 뭐 병자들이 찾아와도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도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불러대는데 아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구절의 핵심 열쇠는 바로 이 지금까지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헤오스 아르티, 이게 뭐냐면 이건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경계선을 끊는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랬지만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열린다는 것인가? 지금 이전과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의 사건 이전과 이후에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만유의 주가 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이 되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높으신 곳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전해주신다는 것. 이 구절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극적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저 멀리 어떤 두려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기도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런 관계의 회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의할 것은 뭐냐? 아, 그럼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 배달해 주는 그런 매개체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죽음의 공로가 있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즉 예수 십자가 대속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성전이라는 곳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한정된 그 성전이라는 정해진 장소에서 그것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제사장이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그것도 그냥 맨손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가서 그 제물을 죽여야만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근거 정도만 얻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된 선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구약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너무 두려운 분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저 왕과 종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 그 정도 수준으로 종의 관계의 수준으로 이렇게 아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본질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관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응답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우리가 조금 약해져요. 네. 응답.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고 했는데 내 기도만 응답이 없는가? 응답의 문제만 들어가면 우리가 좀 약해져요.

응답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일단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구절을 살펴보자면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받지 못한 대표적인 구절이죠. 아예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고 구했더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 깊이 오해하다 보면요. 참 기도를 머뭇거리게 돼요. 조금만 우리가 좀 기도하려고 치면 아, 이게 좀 내 욕심이 아닌가 내 정욕 아닌가 아, 이게 굳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막 그러다 보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그냥 도와달라 그냥 이 정도만 기도하고 그냥 모호하게만 기도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은요 야고보 당시에 정말 그 누가 봐도 아주 잘못된 문제를 야고보가 지적한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두리뭉실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앞구절 보면 야고보 4장 2절 앞구절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심각한 교안의 정치적 대립과 이 살인이라고 사람 진짜 죽인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상대편을. 예. 뭐 이렇다 저렇다 유대인파 이방인파 무슨 뭐 이런 파 저런 파 확 몰려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명예적으로 묻어버리고 막 무슨 뭐 저 인간은 이런 인간 저런 인간 거기에 예수의 이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편이다 그러면서 2000년 역사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런 잘못들을 해요. 교회 안에서 정치로 싸울 때 누구를 묻을 때 뭐 하나님의 이름을 쓴단 말이야. 뭐 내가 기도했는데 내 편이다 그러고 그런 기도할 때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 정욕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정욕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욕망에 빠졌는가 정욕에 빠졌는가 항상 고민하고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님께 나를 맡기면요. 우리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 앞에 건전하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응답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간극이 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착각할 때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 결과가 나와야 응답이 아닌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원리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21일을 기도했습니다.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21일 동안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첫날부터 처음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내 말을 들으셨고 내 말이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한 첫날부터 이것이 바로 응답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응답이에요. 그럼 둘째, 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응답인가? 응답이란 무엇인가? 자, 응답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인데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어요. 입력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게 이게 응답이에요. 기도는 내가 했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완전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였지만 결과는 무엇인가? 잔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 예수님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결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들으셨어요. 이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결과는. 그래, 요즘 애들이 5살, 6살 조금 똑똑해질 때부터 핸드폰 사달라고 난리야. 핸드폰 사달라고. 핸드폰을 저 대학교 갈 때 사줘야 되는데. 5살, 6살 때 핸드폰 사주면 됩니까? 응답, 들으면 됐어. 들으면 응답된 거야. 그럼 이제 부모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해주는 거지.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들으세요. 다 들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미 들으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다 올렸다. 그렇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요. 이것만으로도 내 삶이 변화가 돼요. 내 삶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MBTI의 이 T의 입장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자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입력된다. 입력. 기도의 값이 입력이 된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처리하신다. 처리. 처리하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출력물은 내가 입력한 값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나는 요만큼만 입력했 기도했지만 이렇게 출력될 수도 있다. 아주 가장 좋은 값으로 출력된다. 이 T의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자 권례이자 축복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사탄은 기도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마음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 사탄의 가장 주된 공격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핵심이에요. 이 기도가 응답되냐 안 되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어떤 형식으로든 무너뜨리게 하는 게 이게 사실 사탄의 주된 공격 루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너무 없으면 기도를 좀 잘 안 하게 돼요. 기도 응답이 없어도 너무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인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되지 않는 것인가?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 하찮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실 들어주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데 내 이 기도가 얼마나 하찮고 엉망인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긴 하시겠는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최종적으로 어떤 고민이 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가? 내가 없는 존재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건 아닌가? 이 관계가 멀어지니까. 사탄의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된 그 관계가 다시 깨지고 금이 가고 멀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복의 세상의 물질을 줘서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의 한계를 조금만 뭐가 안 돼도 인내가 금방 무너져서 하나님 없다.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게 사탄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확신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다. 그것이 조금 내 정욕과 욕망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미 들으셨고 때로는 우리 기도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결국은 들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미 내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 들으셨다. 우리가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도 제일 불효는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사는 게 불효잖아요. 연락 한번 안 하고 대화 한번 안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과의 제일 큰 불효는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불효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몇 가지 조금 모호하게 끝날 것 같아서 조금 몇 가지 뭐 기도의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직하게 털어놓자. 성경에서 막 가장 많은 기도문을 남긴 다윗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다윗은 뭐 놀라운 찬양도 했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섭섭함을 그대로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부르십니다. 세련되게 기도해서가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도 사람을 의지하진 않아요. 그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사람한테 부탁하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쏟아내요, 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람하고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만 매달리고 절절절절 다 얘기하고 자기 속 터지는 거 다 하나님께 다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의 솔직한 그 말을 원하세요. 그 고백을 원하세요. 다 알고 계시지만 원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무슨 뭐 나의 배우자상 100가지 1, 키는 180 이상, 이 얼굴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아도 되지만 원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내 소원을 뭐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저 어떠한 상황을 모호하고 막연하게 그저 뭐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뭐 좋은 일만 있게 해주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그냥 다 정욕이다 하고 싹 쓸어 넘기고는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염려와 기도를 대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염려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잘 될 줄, 내 안에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냥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이 덩어리 염려가 사라지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자, 내가 시험을 쳐요. 면접을 봐야 돼. 막 이게 그냥 내 여기에 막 이따만하게 있어. 이게 막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시험을 칩니다. 면접을 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몇 년을 준비해서 이게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거 떨어지면 나 낙심하고 고통받고 힘들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혹에 만에 하나라도 이게 떨어진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거 있는데 날려버리고 그냥 다 이게 아니라 솔직하게 나가라.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데 그 없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감사함으로 아뢰라. 혹시 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낙심치 않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다 듣고 계십니다. 셋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의 어원의 뜻은 간격 없이 끊임없이라는 뜻인데요. 24시간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말고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장소와 시간은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서서 왕이 질문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질문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에도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시고, 이 모든 기도의 공통점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제가 뭐 자주 얘기했던 제 친구 얘기를 또 잠깐 꺼내자면, 저희 하나뿐인 이 영화배우 친구, 다운주국은 친구가 딱 그 친구의 기도가 이랬던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 그 친구.

0: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맨날 같이 다니면 뭐 가수 되고 싶다. 뭐 영화 배우 되고 싶다. 그럼 나는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무슨 그렇게 되냐.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 예수님께 기도했어. 가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나 예수님께 기도했어. 영화 배우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이게 하루 이틀이어야지. 같이 길을 걸으면 길 걷는 내내 나 기도했어. 영화 배우 되게 해달라고 가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밥 먹고 있으면 나 한 가지만 말아도 돼. 뭐 말해봐. 나 기도했어. 영화 배우 되게 하. 자고 있으면 나 한 가지만 말해도 돼. 뭔데? 나 기도했어. 예수님께 기도했어. 영화 배우. 열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니 같은 게 영화 배우 된다고. 내가 그랬어, 속으로. 니 같은 게. 기도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욕망 아니야, 그거? 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 진짜 그 친구가 영화 배우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당한 중국인데. 솔직한 제 마음을 얘기할 거예요. 아주 솔직한 제 마음. 배 아팠어요. 하나님께 원망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좀, 나 괜찮지 않습니까? 그 친구보다는? 아, 근데 왜? 나는 이 모양이고, 그 20대 때, 인생이 앞이 깜깜할 때. 나는 이 모양이고, 그 친구는 그렇게 잘 나가고. 원망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게 그렇게 기도해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성공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그 욕망 아닙니까? 왜 제 인생은 이 모양의 꼴이고 그 친구는 그 친구 기도는 들어주십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제가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잔잔하게 주시는 몇 가지 마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너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진실되게 나에게 기도한 적이 있느냐? 아,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기도는 항상 해요. 근데 도대체 뭘 기도했냐? 그러면 둘, 항상 두리뭉실해. 모호해. 더 비참한 건 그래.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안 돼요. 하나님,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간 뭐가 나고 튀어나온지 아세요? 니까지 깨? 야, 너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 많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바보야. 넌 멍청이야. 사람이요. 계속 이 마음속에, 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려웠구나. 정말 어려웠구나. 주님 앞에 정말 그냥 순수하게 자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진짜 어렵구나. 그게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가 가능하지. 여러분,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그렇게 기도가 안 나와요. 내 지금 학교 성적이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무슨, 딱 이제 중학교만 가면 딱 기도 안 합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뭐 엉망진창인데. 나 같은 이 흙수저 인생이 무슨 웃긴 소리라고. 딱 그렇게 된다니까요. 현실 딱 보고. 야, 내가 그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돼. 두 번째. 이 아이는 언제나 항상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자, 그 친구를 가끔씩 만납니다. 가끔씩 만나면. 이제 영화 배우 됐으니까 영화 배우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런데도 저를 만나면 모르냐. 나 예수님께 기도했어. 내가 가르치는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어. 엄마 아빠가 교회를 잘 나가다가 요즘 잘 안 나가.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어. 만나면 내내 그 얘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 이 아이는 성공을 위해서 욕망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저 마음의 소원을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친구구나.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런 순수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때부터. 왜 나는 순수하지가 않아요. 내가 뭐 그렇게 똑똑한 건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머리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욕망, 성공 이런 것들이 삐지삐지 올라오고 조금만 뭐 하면 나 같은 것이 뭐 나 같은 멍청한 놈이 네 현실을 생각해 낙심하고 기도가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깨달았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은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충만교회 전

은혜권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606-8165번 055-606-8165번 마산 충만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가의 샘 목요일 진행을 맡은 테너 정태성 집사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다양한 여름 사역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섬기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들을 준비했습니다. 찬양과 함께 시원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곡은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삶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담은 찬송, 새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들으실 곡은 필그림 콰이어의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들으실 곡은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샤를 구노의 상투스입니다. 구노는 오페라 파우스트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독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많은 종교음악도 남긴 작곡가죠.

상투스는 라틴어로 거룩하시다라는 뜻으로 이사야서 6장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상의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제시 노먼의 깊이 있는 음성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성갈샘 마지막 곡으로 조수아의 그 사랑을 올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성갈샘 진행의 정태성 집사였습니다. 샬롬.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삼한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연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이들의 신발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매장에 가면 손바닥만한 운동화들이 줄지어 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귀여워서 이걸 어떻게 신고 다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 신발은 금세 작아져서 신을 수 없다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네 하는 순간들이 있죠. 아이의 작은 손, 작은 신발, 어눌했던 말투처럼 그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게 아닐까요? 성경에도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간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바쁘게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만 누릴 수 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뜻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도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셨다면 그 평범함이 언젠가는 가장 그리운 추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시길 소망하며 8월 6일 목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희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입니다. 오늘 첫 곡은 다윗과 요나단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라이브였죠. LIVE, 은혜 충전 라이브에 라이브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한글도 좋고 영어도 좋습니다. 출석 단어 남겨주셔야 출석 인증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라이브, LIVE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소개해드려야죠. 오늘은 목요일 NNC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슬슬 여름휴가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데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직 가기 전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휴가를 다녀왔던 그 기쁨과 가기 전에 설렘을 담아서 휴가, 휴가 이행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이행시, 하고 싶은 말은 뭐든 남기셔도 됩니다. 휴가 이행시,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이나 댓글,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단어와 이행시 보내시는 동안 찬양 한 곡 듣고 오죠. 옹기장이의 찬양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스페셜.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고요. 오늘 목요일 N행시 휴가 이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동적인 내용, 은혜로운 내용, 실없는 얘기와 재밌는 이야기들까지 뭐든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든 남기셔도 되는 휴가 이행시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9507님께서 피디님 안녕하세요. 어제 시댁조카 며느리 딸 출산했습니다. 오늘 보러 다녀왔습니다. 아가들이 모인 곳을 보니 그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이 천사 같더라고요. 하시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예쁩니다.

예.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아이들 모습은 정말 말씀하셨듯이 왜 이렇게 천사 같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랄까요? 내 애가 되고 내 애가 되면 물론 더 예쁘죠. 하지만 24시간 붙어 있다 보면 때론 천사가 아니라 악마 같다는 이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아이들을 진짜 예뻐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예쁘다고 막이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잠깐 봐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4420님, 오랜만에 출석하셨는데요. 그간 제주 단기 선교 준비하느라 못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들어왔네요.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가는데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꼭 문자 남겨주시고, 가서도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4420님, 단기 선교 제주로 떠나시는데 우리 잘 준비해서 다녀오실 수 있기를 응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50님, 어제 성경 퀴즈, 넌센스 퀴즈였죠. 마르다가 나왔습니다. 빨래와 가장 친한 성경 인물, 빠짝 마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냈었는데 2850님께서 엘리사 반짝 머머리 머머리 이거 놀리시면 안 돼요. 예. 에이, 이거 머머리들의 우리 전 세계 머머리들한테 이거 지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답은 미음 리을 디귿인데 절대 말안할 거예요. 역시나. 에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 미음 리을 디귿만 마르다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초성으로만 맞춰주셨고요. 말락이라고 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예. 4257님도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뉴커머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말락이 해주셨는데 말라기, 4420님, 9507님, 뭐 6042, 0842님, 모두 말라기라고 해주셨는데, 이 빨래가 말라야 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말라기라고 써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제대로 안 들으셨습니다. 성경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어쨌든 어제 마르다가 성경 퀴즈의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매일매일 참여해주시면 선물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양 두곡 만나보죠. 국립합창단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그리고 김한빛의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능왕 오셔서 띄워드릴게요.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를 본문으로 다시 밤에 찾아온 제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한때 TV 프로그램 중에 개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한 코너가 술 푸게 하는 세상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슬픈

게 아니라 술을 푼다고요. 하도 속상해서 술 푸게 하는 세상이라는 코너에서 한 개그맨이 유행시킨 말이 시청자들에게 크게 공감을 얻고 인기를 끈 적이 있는데 거기서 개그맨이 하는 말이 뭐냐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거를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게 많은데 모든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서 내가 힘들다 하는데 시청자들이 보고 그 단순한 것을 보면서 크게 웃고 박수도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1등하지 않으면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자리가 없는 이런 슬픈 현실을 유머 있게 풍자해서 큰 소리 쳐주니까 속이 시원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사회적인 이제 관점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긴 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사회에서 생각하는 무한 경쟁의 어떤 의식, 그 다음에 상대평가적인 어떤 비교의 평가 이런 것이 신앙생활 안에도 여전히 묻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서 제자가 누구입니까 하면 우리는 주로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예요. 열두 제자는 능력도 있었고 또 권능도 있었고 탁월한 또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명 제자 외에도 훨씬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하는 일을 했던 제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눈에 많이 보이는 제자, 예수님께 소위 선택해 주시고 권능을 부여해 주신 제자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 그들이 정말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 자리를 메워주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든가 혹은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관심 자체가 유명한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제자이긴 한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8절 말씀 앞에만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예요. 근데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자인 줄 알았나요? 잘 기억을 안 해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에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앞에만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해요. 니고데모가 뭐가 불편했는지 뭐가 부끄러웠는지 낮에 보통 사람들이 낮에 찾아오거든요. 근데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참 대단하십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 예수님은 표적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제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죠.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오히려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거듭나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나요?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이해할지도 믿지도 못한 채로 사실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후로 니고데모는 19장에 이를 때까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7장에 잠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야기는 제자들의 중요한 위치에 서 있진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가 제자이고 제자가 되고 싶지만 제자다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숨어 지내는 제자로 이렇게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너무 훌륭해요. 너무 믿음이 좋아요. 모든 것을 다 이겨요. 모든 것을 다 참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참지도 못하고 그렇게 믿음이 크지도 않은 것 같고 또 연약한 것 같고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이고 싶으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서 은둔형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믿음인가? 라고 고민할 때도 있는 거죠. 제자다운 제자로 살고 싶지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만 현실에 나가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숨게 되고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어떤 실패도 없는 완전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했을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완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자꾸 초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숨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정도면요. 12명이 다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수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두려워서 숨었어요. 제자들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고요. 제자들도 자존심 때문에 아닌 척도 했고요. 제자들도 기도했지만 때로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왜 우리의 기도는 안 될까요, 예수님?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따라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강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했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에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제자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이 경쟁구도적인 관점을 갖잖아요. 상대평가적인 관점을 갖잖아요.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여겨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요. 왜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입장에 계속 오래 머무르게 되고 실패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나는 믿음이 작은 사람 여겨지면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시신의 모습으로 남겨졌을 때 열두 제자들은 어디 있었나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그 3일 동안에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시신 앞에 나오는 제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따랐던 제자들이 모두 사라진 그때 누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죠? 가장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던 사람, 뭔가 불편하고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낮에 찾아올 수도 없었던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동안 숨어 있었던 믿음이 부족해 보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가 열두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자리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열두 제자만 제자입니까? 아니면 요셉도 니고데모도 제자입니까? 본인들은 내가 제자라고 말도 못했는데요. 그래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가 갑자기 십자가를 보면서 내 믿음이 완벽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완전히 없어져서 돌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지만 그들은 사람의 시선보다 손가락질보다 자기의 이미지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크게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 앞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부족함

감, 육신의 연약함, 관계의 상실감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을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주님 곁을 떠날라 그래요. 육신이 연약해지면 자꾸 주님 곁을 떠나요. 뭔가 마음에 상실감이 생기면 자꾸 주님 곁을 떠나요. 떠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와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우면은 믿음이 아닌 줄 알아요. 아니에요. 두려워도 믿음입니다.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잘나가고 형통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아도 믿음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한 것 같아서 제자인데 제자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부끄러운 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용기가 없는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용기가 없을 때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고백해요. 자기가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건 집사인 거를 말을 못했는 거예요. 회식 자리 가면 그렇게 어렵대. 근데 자꾸 이제 한 잔 따라주니까 결단을 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 부장님, 저 사실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부장님이 괜찮아, 나도 안수 집사야 하고 따라주더라고요. 참 잘하고 계세요. 용기 내는 것도 힘든데 용기 내도 그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묻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자신이 실망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받아먹을 땐 좋았지만 도르크 가도 하면 내가 제자인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인인데 실망스러웠지만 실망스러운 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부담스러웠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부를 드러내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을 다 드려도 사실은 작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같이 비난하지만 우리도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그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 말씀의 시선으로 변화가 되어야 온전한 믿음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예수님은 내가 가진 믿음의 전부를 드러내는 사람, 그것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는 그 순간에 믿음의 전부를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야말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가도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않는 대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곁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복음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비록 도라는 같지만 니고데모가 주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나서야 되는데 나설 용기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 주님을 떠나지 말고. 나를 나의 눈으로 보면 너무 초라해. 실망스러워. 용기가 안 돼.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제자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육 목사할 때 어떤 선생님들이 교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와서 찾아와서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교사를 제가 두려워합니다.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쉬겠다고 할 말이 있겠죠. 쉬겠다고. 그래서 안 들어줄 순 없잖아요. 다 들어보고 결론은 뭐냐면 힘들어서 쉬겠다는 거예요. 쉬었다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돌아올 것 같아요? 안 돌아올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쉬겠다는 사람은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러면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어떻게 쉬면서 어떻게 회복해서 어떻게 믿음을 충전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돌아올지 1년 동안의 계획서를 내고 쉬십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와서 그냥 교사할게요 그러더라고. 사람들은 막연하게 쉬면은 회복들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철입니다. 휴가 갈 때 여러분 휴가 간다고 가정을 버리나요? 그런 거 아니죠. 정말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쉴 때, 낙심될 때, 힘들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니까요.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것이 들어와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낙심돼도 부족해도 지혜가 없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처음에 너무 미약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제자인 것을 숨겼던 사람일진데 지금은요 열두 제자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자리에서 열두 제자의 일을 하고 있어요. 가장 미약한 사람이, 가장 믿음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진짜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부를 드러냈거든요. 그게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중요하지 않죠.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사실은 뒤에 설명을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실까만 말씀드려요. 그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 향유 한 근을 드렸다고 나와요. 그랬더니 유다가 보고 이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안 드리고 예수님께 드렸다고 난리를 쳐고 자기는 배신했잖아요. 그게 한 근이 한 근, 한 근이 한 리트라예요. 여기는 한 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리트라고 나와서 이게 리트라가 얼마인지 몰라요. 리트라가 한 근인데요. 니고데모가 가져온 게 얼마라고요? 100리트라요. 한 리트라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1년치 임금에, 이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주네요. 100리트라는요? 거의 30년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를 갑자기 이게 모아진 걸까? 이거 모을 수가 없는 금액이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해를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있는 것도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든 마음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모든 자리에 꺼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숨었던, 두려워했던, 손가락질 받을까 봐 가렸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여겼던 믿음의 전부를 내놓으니 그것은 마리아가 드린 한 근을 드린 것도 예수님께서 내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 기억하라 하셨는데 100근을 드린 니고데모야말로 이 헌신과 이 믿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를 모르면요 그 생각을 못하는 리트라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조금 드렸나 보다. 전재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셉도 니고데모도 사실 공회원이라고 나와요.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도 수준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인 것을 숨겼다니까요. 그런데도 용기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니까요. 그런데도 이해하지 못했다니까요. 때로는 두려워서 숨어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해도 그것도 믿음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성공하지 못해도

그것도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믿음이 생기면 생기지 않는 대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용기가 생기지 않으면 않는 대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주님 곁을 떠난 것을 문제 삼았지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지요. 너희의 부족함, 너희의 연약함, 너희의 무지함은 이미 주님이 알고 계셔요. 때로 한 번쯤은 배신할 것도 알고 계신다니까요. 배신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떠나고 배신하는 사람은 못 돌아와요. 아니, 사실 배신은 유다만 한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서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 마음에 십자가가 없는 유다는 못 돌아오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작고 부족한 것 알지만 처음보다 나중에 강건해지고 장성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제자는 결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 아무리 큰 소명, 사명을 받아도 절대 단번에 되지 않아요. 신학대학에 온 학생들 얼마나 큰 은혜 간증 얘기하라면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다 가지 않아요. 중간에 시험 들고 낙심이 되고 이 길이 내 길인가, 부모님 때문에 왔지 내가 결단한 것도 아닌데 별 생각을 다해. 교회에서 부당한 거 별 생각을 다해. 억울한 거 별 생각을 다해요.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이 어릴 때 받았던 간증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받는 줄 아세요? 환상과 기적과 얼마나 많은 걸 체험한 줄 아세요? 다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도 끝까지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제자는요, 완성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야,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제자다와. 우리 교회학교에서 하다 보면은 어릴 때 성경 암송 잘하고 성경 퀴즈대 할 때마다 성경 퀴즈대 할 때마다 1등한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기특하잖아요. 저런 애들은 신학대학을 장학생으로 보내줘야 된다. 10년 뒤에 보잖아요. 방황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성경 퀴즈대 1등이 영원한 신앙의 1등이 아니에요. 성경 암송 하면 좋죠. 근데 그것이 무조건 보장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홀리게고 부족하고 집안도 좋지 않았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사람들도 많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주님 곁에 있을 때 부족함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성령의 뇌를 구할 때에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가 과거의 밤은 두려운 밤이었어요. 숨어 지내는 밤이었어요. 우리가 연약할 망정 그런 밤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별빛이 찬란한 밤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런 아름다운 밤을 거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마침내 사도 바울과 같이 깨닫는 사람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 나는 제자와 같지 않아서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해야 되는 오늘날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참 제자의 길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무명해도 믿음이고 제자예요. 죽은 자 같이 살아도 믿음이고 제자라고요. 징계를 받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고 제자예요. 근심이 있어도 믿음이고 제자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이고 제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이고 제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0: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인 것을 깨닫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고, 이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깨달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 아리마의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자기의 믿음의 전부를 드리면서 이런 믿음을 고백하며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75-9470번 창원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네, 저는 창원 사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일의 권사입니다. 극동방송이 개국하면서부터 프로그램을 맡아서 그러고 보니 30년이 됐네요. 지금은 아침 5시에 방송되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진행 중입니다.
2: 지난 30년을 돌아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1: 아니, 모든 게 기억에 남는가 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죠. 아니,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시간 이만큼 흐르고 나니까 그 귀중하고 소중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있었다는 게 몸둘바 모르는 영광이죠. 그저 감사, 감사 또 감사할 뿐이에요.
2: 30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을까요?
1: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이끌어주심이란 걸 모를 때에는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꼭 내 뒷머리를 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를 이리로 보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날부터 지금까지는 꽃길을 걸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은 좀 외람되지만 아름다운 놀이터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일을 할 때마다 즐겁게 노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더니 벌써 30년이네요.
2: 창원 극동방송과는 어떤 계기로 함께하게 되셨나요?
1: 제가 수십 년 전에 젊을 때 지상파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원 극동방송이 개국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도 극동방송이 개국된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할 거라 그런 생각은 못했거든요. 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뭐.
2: 창원 극동방송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1: 지금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앞으로는 더 사랑을 받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더해지고 세워지고 한 그 진솔한 고백들이 제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제 마음에 쌓여가고 있는 거죠. 네, 30살이니까 이제는 넘어질 일도 다칠 일도 없이 우뚝하고 강건하게 서 있는 극동방송이고 앞으로는 세월이 더해갈수록 더 건강함이 영육간에 더할 것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0: 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시원하고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어노인팅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로 출발합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어노인팅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목요일 휴가 이행시 미션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라이브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삼스틱은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스틱 선물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양 두 곡 들으신 후에 썸머 스페셜 특집 건강 칼럼 만나보겠습니다. 동행이 찬양하는 예수 따라가며 그리고 송정미 사모님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합니다.

0: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수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과 의사 이수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의 외형 전반을 구성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골격계는 우리 몸의 전반에 걸쳐 분포하는 부위이므로 질환의 부위 또한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체로 자주 접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근막통증 증후군입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은 근육과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의 병소에서 유발되는 통증 증후군입니다. 근골격계 내에 통증 유발점이라고 하는 자극에 과민한 부분이 생기며 이 부위를 자극했을 때 각 통증 유발점의 위치에 따라 특정 부위에 연관통이 재현됩니다.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 어깨를 고정된 자세로 집중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이 어깨가 아프다고 병원을 방문하십니다. 증상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면 관절 움직임이 좀 뻣뻣하고 어깨가 아파서 잠도 잘 안 오고 두통, 이명이나 기의 통증을 호소하며 쉬 피로하고 감각 이상, 오심, 어지럼증, 우울감 등을 호소합니다.

증상 부위 근육을 촉진해보면 유독히 근육결을 따라 단단한 띠가 만져지며 띠의 특정 부위를 압박시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런 증상의 질환을 근막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0: 7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척추와 척추 사이에는 수액과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간판이 있습니다. 이 주간판이 제자리에서 벗어나면서 신경뿌리를 누르는 상태를 경추부 주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근 병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목디스크라고들 하는 질환으로 어깨 및 팔 부위로 통증을 유발하며 심하면 근위축과 팔의 기능 이상을 초래합니다. 세 번째, 동결견 혹은 오십견입니다. 의학적 용어로 유착성 견 관절 낙염이라고 합니다. 어깨 관절의 염증과 유착으로 인해 어깨 관절의 심한 통증성 관절 운동 장애를 호소합니다. 저도 1년여 오십견으로 고생했었습니다. 네 번째, 회전근개염 및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우리의 팔은 인대와 근육에 의해서 우리 몸의 몸통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팔을 몸통에 잡고 있는 근육과 인대를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회전근개는 구조상 좁은 어깨 부위를 지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이 좁은 틈 속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파열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한 통증과 어깨 기능 이상을 초래합니다. 다섯 번째, 외상가염입니다. 테니스 엘보브라고도 합니다. 팔꿈치 관절의 외측에 돌출되어 있는 뼈 부위와 그 주위 부위가 아프며 특히 그 부위를 누르거나 손목을 위로 당겨 올릴 때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입니다. 테니스뿐만 아니라 팔이 과 사용될 때 손목을 위로 당겨 올리는 근육의 인대들이 부착되는 팔꿈치 외측 상가에 염증이 생겨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테니스 매니아이신데 이 질환의 통증 때문에 테니스를 치지 못해서 우울증이 올 정도였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가 많다 보니 다음 시간으로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수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현재 시각 6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스티븐 커티스 채프만의 홀리 홀리 홀리 듣고 오셨습니다. 자, 어제 4833님께서 보내신 문자인데요. 이 0720님께서 저한테 이제 가족들이랑 즐거운 휴가 보내고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미니 PD 지난주 휴가 다녀왔어요. 아주 비밀이에요. 예.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예,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네. 경주로 다녀왔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예. 예, 뭐죠? 테마파크. 네, 놀이공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을 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이 없더라고요. 타고 싶은 걸 마음껏 타고 왔다는 후문이 예, 있었고요. 2042님. 여기는 청주. 너무 더워서 집콕 중이랍니다. 청주. 반갑습니다. 청주 좋은데요? 네, 우리 청주 분들 듣고 계시는군요. 네, 우리 또 청주 같이 뭉쳐야죠. 네, 좋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8720님, 우리 집 자녀 주영이가 샤인머스켓 먹고 있어요. 오행시 보내봅니다 하시면서 샤이한 인생. 아, 제가 넘어갔네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샤이.

샤이한, 인, 인생, 뭐, 뭐 있나? 스, 스카프 들고 여행 가듯이 캣, 캐치하면 된다. 라고 제가 리딩이 조금 부족했네요. 한 번 더. 샤인 머스켓 오행시입니다. 샤, 샤이한, 인, 인생, 뭐, 뭐 있나? 스, 스카프 두르고 여행 가듯이 캣, 캐치하면 된다. 뭘 캐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또 오행시, 와, 오행시 쉽지 않은데 특히나 샤인 머스켓 어려운 걸 또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합창곡 두 곡 만나보죠. 국립합창단의 주 예수 크신 사랑,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여러분 혹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까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H. 모지어 씨는 강원도 피란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던 한국인 소년 킴을 만났습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과 종군 기자는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사진 촬영을 함께 했었는데요.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 로버트 P. 모지어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며 최근 국가보훈부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며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온 건데요.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킴. 이 기적 같은 만남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우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소중한 사연과 제보에 대한 안내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함께하는 소년 킴 찾기 프로젝트 샵 1069번으로 우정 두 글자 보내주셔서 많은 도움과 제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오늘 끝곡으로는 위클레시아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I would like to talk to you about technology.
1: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0: We live in an age whe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s occurring at a speed that past generations could only have imagined.
1: 우리는 과거 세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0: How can we arm our children with a Christian worldview in a world of rapid technological change?
1: 빠르게 변하는 기술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추게 할 수 있을까요?
0: We can begin by teaching our children a posture of gratitude.
1: 먼저 우리는 자녀들에게 감사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0: Only human being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can develop tools and invent new technologies and products.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도구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발명할 수 있습니다.
0: Just think of what our lives would be like without electricity, running water, vaccines, or antibiotics.
1: 전기와 수돗물, 백신과 항생제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땠을까요?
0: The Christian worldview recognizes God as the source of the wisdom and skill to invent new technologies and invent new products.
1: 기독교적 세계관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을 발명하는 지혜와 기술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0: That is why a Christian worldview of technology begins with gratitude.
1: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은 감사의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0: But we cannot stop there.
1: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0: Technology is only a tool. That means that it can be used for good purposes or it can be used for bad purposes.
1: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선한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고 악한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It is a tool that can be used to honor God or to curse God.
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0: It is a tool that can be used to bless our neighbors or to harm them.
1: 이웃을 축복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이웃을 해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It is a tool that can make God's creation more fruitful or convert it into a desert.
1: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풍성하게 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사막으로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Radio can be used to spread communist propaganda or it can be used to preach the gospel on the other side of the DMZ.
1: 라디오는 공산주의 선전을 퍼뜨리는 데도 사용될 수 있고 비무장지대 너머에 복음을 전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The internet can empower us to speak face to face to a grandchild who lives on another continent or it can give us access to pornography.
1: 인터넷은 다른 대륙에 사는 손주와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음란물에 접근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0: This is what Isaiah 2 verse 4 teaches us.
1: 이사야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0: He will judge between the nations and settle disputes for many peoples. They will beat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and their spears into pruning hooks. Nation will not take up sword against nation, nor will they train for war anymore.
1: 그가 열방 사이를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다시는 칼을 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0: Iron can be used to make plowshares and pruning hooks to feed people or swords and spears to kill people.
1: 쇠는 보습과 낫을 만들어 사람을 먹이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칼과 창을 만들어 사람을 죽이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Tools and technology are a gift of God, but we have the responsibility for how we use that gift.
1: 도구와 기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0: Just as our God-given capacity to forge tools of iron could be used to make plowshares or swords, so the new tools of our digital age can be used for good purposes or bad purposes.
1: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쇠를 다루어 보습을 만들 수도 있고 칼을 만들 수도 있었던 것처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구도 선한 목적에도 악한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0: How do we disciple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to use them for good purposes?
1: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 도구들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제자들로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김해 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벼워지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야곱이 성경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택함받은 사람들을 칭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기념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야곱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곳에서 형들의 모함 때문에 저 애굽에 잡혀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노예시장에 있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이런 데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머물고 있는 그 노예들이 짐승들처럼 우글거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곁을 지나가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갑자기 그 수많은 노예 중에서 요셉이 딱 띄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노예시장에서 요셉을 사가지고 갔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원망하지도 않는 그 상황에 최선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씀으로 요셉이 이략 그 자리에서 나중에 또 자기 아내를 급탈하라고 하게 됐을 때 이런 것을 요즘으로 어떤 범죄라고 그럽니까? 강간미수죄 그러잖아요. 이런 두 가지 엄청난 것을 그가 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내가 종으로 잡혀온 이 자리에서도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억울한 마음의 생각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므로 애굽에서 왕담의 2인자가 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상황에 아버지와 형들 동생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중간에 약간 생략하고요. 결국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청하게 됩니다. 청하게 되게 될 때에 애굽의 왕이 요셉의 아버지를 소개하는 그 자리에서 네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그네의 나이가 130년이니이다. 내 삶이 길지 내 열조보다 선조보다 길지 못하지만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지만은 야곱이 130년 지금까지 그의 일생을 스스로 돌아보니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험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들고 무거웠으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질병을 앓고 있고 가난을 여러분 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여러분 무거운 삶이 아니라 이 여름 날씨에 가벼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오늘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에 온유함이 겸손함이 가사로 있었던 거 기억이 나나요? 생각 안 하고 불렀으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지. 못 외웠을 수도 있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왔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말씀의 어텐션, 주의를 잘 기울여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우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을 가볍게 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때문에 눌려있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눌려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믿을 구석이 없고 붙잡을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 엘라가 2년 반밖에 안 됐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 마음에 간다 아이가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와서 주님의 말씀을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잘 배우고 익혀가지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벼워지는 파워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내 길을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또 내가 너무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은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을 힘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순간적으로 평생을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도 마지막 한 번이라고 하는 그 극적인 한 번의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준다. 너무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말씀대로 말씀의 복이 다 내게 임한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의 귀를 다 기울이고 듣기 위하여 애를 쓰는 그 여러분의 마음 기도할 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0: 느헤미야의 지난주 파후에 대한 설교 중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금식하며 간구했더니, 금식하며 간구했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이 여러분을 힘나게 해서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 너희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여러분 수고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인데 어떤 것을 비유로 들었느냐 하면, 옛날 시골에 농사를 짓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소를 한 마리 해서 딱 이렇게 주인이 처음에 멍에를 딱 지웁니다. 그죠? 그 정도 여러분 힘이 들고 입에는 거품이 줄줄줄줄 흐르고 땅에 줄줄줄줄 흐르고, 여러분 눈에부터, 손은 제일 먼저 눈에부터 땀이 나거든요. 이 눈이 나중에 땀이 흥건하고 머리에 땀이 흥건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은 자기 힘으로 이 멍에를 벗을 수가 없어요. 한번 지워진 멍에는 스스로 손은 자기에게 지워진 멍에를 벗을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죄의 결과, 죄책감에 대해서 벗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벗겨주기 위하여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소를 바라보면서 소의 멍에를 느슨하게 해준다든지 멍에를 벗겨줄 때가 있습니다. 좀 쉬라고. 제가 본 우리 집의 소는 여러분 뭐 그때 너무 지치가지고 그냥 땅에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지혜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이니까 누워가지고 손은 또 항상 되새김질을 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을 지금 보면 입에 침이 질질질 흐를 정도로 기진탈진 상태에서 너무 힘들게, 이유는 있겠죠 각자가. 그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안고 이고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개인적으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래서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왔지만은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이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가게 되었을 때에 왕에게 아버지를 소개하게 될 때에 애굽 왕이 야곱에게 네 나이가 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내 나그네의 삶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130년 우리의 열조 선배에 비하면 길지 않은 삶이었지만, 짧은 삶이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요. 자기의 열조 선조들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아버지 이삭은 지금 180세를 살았고요.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고 지금 현재 자기는 130년을 살고 있으니, 그래서 내 연수가 길지 못하고 내 열조보다 길지 못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30년의 삶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없었던 그 애굽에서 야곱은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애굽 갔을 때 아까 130년이라고 말씀하셨고 드렸고 147세까지 살았으니 17년의 차이가 나죠. 17년의 차이 나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야곱은 자기 요셉이 제공하는 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면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 마음껏 하고, 그리고 요셉을 포함한 열두 형제들에게 열두 지파로 나누어서 일일이 축복하고, 요셉에게 내가 비록 이 자리에서 죽지만 내 무덤은 저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하게 되었을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그렇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 내 힘으로 내 생명 어찌할 수 없는 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기를 원하시냐, 이사야 40장 31절이 있습니다.
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0: 몇 걸음만 걸어도 피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떡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야지. 독수리를 예를 들었습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박차고 올라가게 될 때에 그 날개짓을 통하여 나타나는 독수리의 힘은 모든 공중의 새들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새들을 잡아먹으면서 잡아먹히는 힘없는 독수리가 아니라 오히려 잡아먹는 힘 있는 독수리로서 삶을 살고 있는 이 독수리를 우리에게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힘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0: 그래서 나도 날아보겠다고 해서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걸 닮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어디에서 나오느냐. 독수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짓에 비해서 그가 가볍기 때문에 창공을 박차고 올라갈 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한 단계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가벼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리를 더 좁혀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계신다면 하나님 예배당 저쪽에 계실까요? 이쪽에 계실까요? 여기 계실까요?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곁에 계신다니까요. 그분 손잡는 마음으로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주님, 성령님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지만은 세상에서는 온갖 곳에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강가에서 부르기도 하고 계곡에서 부르기도 하고 외국에서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그 부름에 내가 외국 가볼까 외국 가자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남자들은 형님 외국 가입시다 이런 소리 잘 안 한다 무슨 말들은 이 딸이 좋아 딸이 없는 사람들은 또 아들이 또 더 좋아 또 여자들끼리는 저것끼리 또 여 형제들끼리 잘 의논이 돼가지고 외국에 가기도 하고 뭐 놀러 가기도 하고 제주도 가기도 하고 뭐 또 뭐 어디 가고 힐링 캠프 요즘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많이 쓰여지는데요. 가장 이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힘든 우리들이 힐링의 자리는 어디인가?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가 힐링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힐링의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힘이 나타나는 게 힘이 나는 것입니다. 힘이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하나님은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힘든 과정은 허락하십니다만은 네 평생에 네가 한번 힘들게 살아봐라 이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 여러분에게 지금 수고가 어떤 수고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28절 읽어보겠습니다.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0: 잘 오셨다니까요. 오신 자체가 정말로 좋다니까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힘든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좀 쉬어라. 아까 소가 멍에를 메고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멍에를 벗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힘이든지 혀가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혀가 이런다니까 거품을 물고 막 땀을 질질이고 침 다 흘리고 막 물을 갖다 주면 황소가 물 먹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막 거칠게 물을 마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멍에를 벗겨 주어주고 힘을 얻듯이 주님에게 나온 자가 겪고 있는 수고도 들어주시고 그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 힘을 내라. 29절 읽을까요?
1: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0: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누군가 그 인간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그 못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너무 그 인간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 이래 하는 것이 훨씬 은혜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이 멍에를 맨 것과 같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힘을 주시겠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또 쉬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30절 읽겠습니다.
1: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0: 또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볍게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을 너무 무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힘이고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 계속 무겁습니다. 계속 힘이 듭니다. 계속 삶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멍에를 벗겨주시니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질병도 온갖 아픔과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열어주시고 여러분 시월의 대로와 같은 앞날

시원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여러분 삶의 행복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이 잎이 층층하고 가지가 무성하게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해서 그 속에서 맺히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담을 넘는 축복을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여러분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기대는 너가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내니 너희들도 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하지 않음으로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받으러 오지 않으니 또 주고 싶은 것들이 네에게 너무 많은데 금식하며 구하지 않으니 또 이런 것들을 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느헤미야가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언약과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나쁘게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들도 무엇을 주고 싶고 이래 하겠습니까? 인격의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요? 가지고 오라 이겁니다. 네 혼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여러분 멍에와 같은 이런 것들 자기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이 문제를 벗으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받자 되지 않는다.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름과 겨울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서 나와서 가볍게 되게 되고 여러분들도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을 얻게 된다. 힘을. 여러분 가벼움이 없는 짐을 가볍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무거운 짐을 어차피 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주님은 그 짐이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표현되지만 그 짐을 내가 져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져주시겠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회개요 맡김이죠. 그런데 맡기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어떤 사람에게는 쉽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맡김이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맡겨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무겁게 살지 말고 가져오라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힘을 거치게 하고 내 가벼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길, 세상길, 나그네의 길들을 돌아보면 이 자리에 걱정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함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도요 암 걸린 가족의 소식도 들었고요 또 발가락 뼈 핀을 받고 수술한 사람과 병원 신방을 또 병원 전화로 신방을 또 하면서 또 그 방에 또 우리 교인이 또 있는 줄 또 몰랐거든. 지구 목사님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났더니 전화가 또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방에 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와. 그랬더니 대상포진이 와갖고 너무 고생을 하고 대상포진 때문에. 우리 교인 주중에 또 인조 관절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또 콩팥을 제거한 우리 교인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내가 안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안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맡기는 신앙이 되게 되면 여러분 그 무거움 자체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의

0: 자, 그 다음에 뭡니까?
1: 복이
0: 있도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에서도 벗어 구원해 주시고, 고생스러운 세계 잊지 않고 지고가고 있는 현실 삶 속에서, 수고로움 속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를 못지않고 제가 어떤 장로님의 또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가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가 은퇴

0: 여러분,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힘을 주시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여러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무거운 짐이라도 가져오기만 하면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불치의 병이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또 제가 아까 이야기 못 드렸지만은 또 어떤 분은 뇌동맥에 큰 문제가 생겨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는 의사가 별것도 아니다 하는데 지는 너무너무너무 아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와 아픈지 모르겠다. 하나님, 병원에서는 큰 문제 아닌 듯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철이 아파하니 하나님 통증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교회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삶은 어때요?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1: 네.
0: 아까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즐겁게 했어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성가대가 저렇게 저 부르고 할렐루야 이렇게 흔들어 샀는데도 대중석에서는 냉랭하게 너거는 불러라 그래, 오늘 좀 이상하게 부르네, 맡들고 날리고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찬양의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시는데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쏙 들어옵니다. 주를 인정하면, 약속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기고자 하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역동스럽게 힘있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음과 그리고 고침과 힘 주시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은 무거운 삶이 아니라 가벼운 삶.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너무 덥죠? 너무 덥죠? 그러면 교회 오시라니까. 우리 교회 중예배실에 가면 맨날 시원한,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가면 마음껏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에어컨을 켜고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아무 모임도 없이 교회 와가지고 두세 사람이 에어컨을 더 켜고 있으면 아니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끄세요 이런 목사 아닙니다. 마음껏. 우리 교회 전기 용량은 엄청나게 전기 용량이 넉넉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이 더 귀하잖아요. 사람 여러분들이 와서 편안한 김의 중앙교회에서 더위도 식혀가고 그러는데 그래 하면 좋겠는데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면 석 달 후에 덥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절을, 여름을, 겨울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조금만 있으면 덥지 않게 만들어줄 테니까 너무 덥다고 하나님 왜 이래 더워요 아따 그래 덥다고 그 불평하는 그 사이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이 가벼운 삶이 8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 333-2771번 김해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0: 안녕하십니까? 살길 찾아 중국 땅으로 떠나온 함북도에서 온 김향리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서 주님이 사랑과 은총과 믿음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며 아침 저녁으로 부르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속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영혼을 성령과 예수의 피로써 거듭남을 받고 그 어떤 황금 만능에도 비기지 못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스승으로 아버지로 보스로 영원히 모시고 받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해외 땅에서 우리가 목매어 부르는 찬송가와 기도 소리가 저 북한 땅에도 멀리 울려 퍼지어 주님이 강한 능력으로 하루빨리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옵소서. 독재 정권이 통치 아래서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도 주님이 사랑과 은총과 믿음 속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향미 자매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는 남과 북의 오늘을 꿈꾸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간증이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찬송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찬양과 간증을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향미 자매의 선곡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의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은혜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이 소망이 울려 퍼지는 한반도를 꿈꾸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했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향미 자매의 선곡이었습니다.

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삼한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바울은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데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당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순수한 동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또 내려놓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즉 경제적 그리고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이 바울의 이 당부를 기억하며 순수한 동기를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의 시간으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그레이스 싱어즈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강명식의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강성식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도 듣고 오셨어요. 우리는 순수한 동기로 일해야 합니다. 제가 노래할 때도 늘 순수한 동기로 노래하자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이 순수한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들 기도 제목들 다양한 메시지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3271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양산에 살고 계신 승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신청 찬송으로 보아라 즐거운 우리지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내 삶의 노래로 이렇게 방방곡곡에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양산에서 3271번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신청하신 찬송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기쁨의 강에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레이스 싱어즈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조준모 남궁성옥의 푯대를 향하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순수한 동기를 회복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주리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유턴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리고 이지연의 나의만 받으소서 듣고 오셨어요. 다음 찬송은 신청 찬송입니다. 1070번님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신청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함께 이 가사 묵상할 수 있도록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도 샵 9330 문자 메시지 우리 1070번님처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송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조수아의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리고 한웅재의 일상, 은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은혜로운 하루하루 가운데 순수한 동기가 늘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찬양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양한 찬양으로 순수한 동기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루 승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자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형통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찰레아흐인데 이는 나아가다, 추진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한국어로는 형통, 영어 성경으로는 성공적인 이 단어로 번역됐다고 하는데요. 크리스찬의 형통은 결국 끝까지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성공하며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진정한 형통이 아니겠지요. 진정한 형통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도 결국 총리가 되었던 요셉처럼 또 사자굴에 갇히고 왕이 몇 번이나 바뀌어도 항상 믿음을 지켜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형통해질 것을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화가 날 때는 마음속으로 열을 세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숫자를 세는 동안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에 대해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말하기 전에 열을 세어라. 근데 그게 통하지 않을 만큼 화가 나면 그땐 100까지 세어라. 뭔가 김이 팍 새지 않나요? 근사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몇 번까지만 참고 그래도 안 되면 폭발하라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라는 거죠. 오늘을 잘 참고 잘 인내하셨나요?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함께 하신 첫 찬양은 배주우님의 나의 사랑하는 채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은 서머 스페셜 기간으로 제 이야기보다는 멘트보다는 찬양 중심으로 은혜의 시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한 곡 한 곡 함께 고백하시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삼한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0: 주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드립니다.

믿음에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부족함, 내 실패, 내 한계. 그렇게 나만 들여다보면 마음이 점점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그분을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그 시선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였습니다. 방금 들은 신곡은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세상 것들이 희미해진다 라고 노래합니다. 아, 참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힘든 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거리가 시야를 꽉 채우고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그 큰 문제들이 슬슬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크신 그 예수님이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그 문제는 너무나 하찮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무언가에 짓눌려 있다면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잠깐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길승의 그대에게로, 조준모의 십자가에서, 오벳의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스티븐 커셔만의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레너드 해리스의 We're Enough for Grac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가 멀미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부모님이 먼 데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데만 보면 어지러운데 시선을 멀리 두면 한결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사는 것도 비슷한 게 아닌가. 당장 눈앞의 일만 바라보면 마음이 어지럽고 막 멀미도 나고 그런데 좀 더 멀리 좀 더 큰 걸 바라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오늘 마음이 어지럽다면 너무 가까운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시선을 좀 멀리 두면 어떨까. 그러면 좀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하늘의 빛을, 위일러브의 허망해 보이다, 어노인팅의 표대를 향하여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별그대에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충성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충성은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것, 충성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충성할 수 있다는 말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다마리에스의 아름다운 영어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크로스의 주께서 하시는 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극동 방송에서는 매년 여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6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 테마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열매 충성 함께하는데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충성할 수 있을지, 물론 그 대상이 하나님이겠죠.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 별그대 여러분, 지금 저희들에게도 얼음 냉수가 필요합니다. 많이 더운데, 더운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거죠? 건강 유의하시면서 우리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더위도 잊으시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어가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선곡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오늘 충성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미 월십의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0: 빠른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언에는 말씀 나눴어요. 15장 2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명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또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 바로 충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서 요동치지 않고요. 묵묵히 우리의 해야 될 일, 이 사명을 이뤄가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그 충성스러운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충성스럽게 살아온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더운 가운데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여러분의 사명을 이룬 것, 정말로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참된 쉼이 주 안에서 있기를 원하고요. 복된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 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눈을 떼면 아무것도 없는 까만 하늘만 보이는데요.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까만 하늘에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자신의 자리에 위치한 행성의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분을 만질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유효림의 이제는 내가 없고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명연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앤 머레이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나영안의 그래도 사랑하시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평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다윗의 노래에 내 진정 사모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올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시시 와이넌스의 Come Jesus Com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히즈윌의 그저 사랑만 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달빛 마을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정상적인 무역과 교역이 막힌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이 그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아닌 몰래 숨죽여 살아가야 하는 삶일 텐데요. 그 가운데에도 남한에서 만들어진 분유나 영양제, 또 한국산 의류

나 생활용품들이 북한 땅에 스며들면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 한반도 땅에 있는 모든 분들이 더 이상 불법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자유와 평화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그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사랑송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북한의 형제자매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힘겨운 삶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일지라도 밀수품을 통해서 잠시나마 필요한 것을 얻고 또 가족을 돌보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또 평화와 자유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데요.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북한 땅에 닿아서 더 이상 그들이 숨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남북한 전역의 FM과 AM을 통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며 외부 정보를 습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시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또 북한의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이 제대로 심겨져서 싹이 나고 무럭무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통일의 기적은 우리의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 사역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정영실 목사님과 잠시 후에 함께 할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 함께하는 동안에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은혜의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은 경기도 부천과 인천에 있는 교회를 각각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교회는 어딘가요?
1: 첫 번째 교회는 이름이 아주 예쁜 교회입니다.
0: 네.
1: 유엘인 교회입니다. 유는 오직 유자를 쓰고요.
0: 아.
1: 엘은 하나님, 그리고 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 아내, 이런 의미를 담아서 유엘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0: 예, 유엘인 교회 이름이 참 예쁜데요. 언제 예, 개척이 됐나요?
1: 2018년에 서울 강서구에 개척이 되었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부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0: 예, 목사님이 정철웅 목사님이시지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이고 목사님이신데요. 그냥 교회를 개척했다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탈북민 이웃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0: 오, 네. 네,
1: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탈북민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0: 탈북민 분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1: 예,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0: 네,
1: 남한 사람은 오지 않고 탈북민 이웃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찬양과 노래 그리고 강의 컨텐츠를 목사님과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함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 노래 사역, 그리고 북한 선교와 탈북민 선교를 위한 찬양단을 만들고요. 특별히 유엘인 교회는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한만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한 사람, 그리고 북한 사람, 그리고 다문화,
0: 오,
1: 이렇게 복음 통일의 삼각축을 함께 구성해서 각 지역마다 북한의 한 지역을 품고 사명지로 삼아서 한 교회를 이루는 선교

0: 적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1: 예.
0: 한 지역에 유엘인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서 오. 북한 한 지역을 품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1: 예.
0: 그 첫 열매로 이번에 부산에 부산 유엘인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1: 와, 할렐루야.
0: 그리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1: 네.
0: 그 과정을 놓고 또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천과 서울 네, 두 곳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자, 지금까지 해온 유엘인 교회 사역들 그리고 올해의 중점 사역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0: 유엘인 교회 우리 2025년에 품고 있는 사역들은요. 우리 탈북민 성도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1: 예.
0: 찬양 사역을 위해서 유튜브를 개설하고 그리고 콘텐츠를 함께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서울신대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 성도님이 계십니다.
1: 맞습니다.
0: 예.
1: 저희 극동 아카데미의 학생이기도
0: 예.
1: 하고
0: 아, 그렇군요.
1: 김애린 자매
0: 예.
1: 바로 이 아코디언도 연주자로도 활동하고 아, 계시고
0: 그리고 이렇게 음악에 달란트가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1: 예.
0: 한반도 찬양단을 꾸렸고요.
1: 예.
0: 그리고 교단 안에 통일선교 훈련원들을 통해서 복음통일 사역자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부산 유엘인 교회가 품고 있는 북한의 사역지, 사명지가 함경북도 라선시입니다.
1: 네.
0: 이게 지리적으로도 비슷한 지역이죠. 우리나라 지도를 반으로 딱 접으면, 부산과 만나는 지역이
1: 네,
0: 라선입니다.
1: 맞아요.
0: 그 지역을 품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부산 유엘인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탈북민 이웃들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그 지역에 앞으로 나아갈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1: 네. 특히 찬양 사역을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으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특별히 교회가 시작될 때는 탈북민 이웃들만 중점적으로 사역을 해왔었는데 2024년부터는 탈북민 이웃뿐만 아니라 다문화 이웃까지도 함께 품는 교회로 오. 사역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1: 예.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고 또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1: 예.
0: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유엘인 교회도 이제 반주자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1: 오,
0: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아코디언으로 피아노 반주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참 다양한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유엘인
0: 네.
1: 교회와 함께 찬양 사역에 또 헌신할 여러분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첫 번째는요. 부산 유엘인 교회가 예배당을 꾸리고 그 안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갖춰 나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남북 주민과 다미나 주민으로 구성된 한반도 찬양단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1: 예.
0: 세 번째는 해외 선교제 개척을 통해서 북한 선교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자, 오늘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11화 두 교회를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로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유엘인 교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시 우리 유엘인 교회 정철옥 목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눈 후에 계속해서 두 번째 교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과 북한기독교총연합회가 함께하는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하늘꿈교회네요.
1: 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하늘꿈교회입니다.
0: 네.
1: 특별히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우리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생각이 났다 그래요.
0: 네.
1: 우리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연약한 영혼들이 모여든 공동체이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늘꿈 교회가 되었습니다.
0: 예, 하늘꿈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이런 또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네, 그렇죠.
0: 자, 우리 하늘꿈 교회가 세워진 게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여 정도가 이제 된 것 같은데.
1: 네, 네.
0: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하늘꿈 교회는 특별하게 우리 시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는 한 권사님을 통해서
0: 예.
1: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야 더 맞을 것
0: 맞아요.
1: 같아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는 탈북민 이웃들이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고 복음을 전해 듣고
0: 네.
1: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하늘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을 갖춰 나가다가 바로 얼마 전에
0: 예.
1: 이제 교회를 담임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0: 그래요.
1: 그 목사님이 이경석 목사님이세요.
0: 네.
1: 우리 이경석 목사님의 이력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남한교회에서 5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0: 예.
1: 이제 기관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인데요.
0: 네.
1: 이곳에서 10년 동안 원목으로 사역을
0: 오,
1: 하셨고요.
0: 예.
1: 특별히 디아스포라 선교와 전국의 목회자들을 섬기는 횃불의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0: 네.
1: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재단을 사임하고 2023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교회를 섬기던 중에 하나님께서 탈북민 교회로 목사님을 인도하신 거예요.
0: 예.
1: 그렇게 청빙을 받아서 하늘꿈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인천 남동구에 있는 우리 하늘꿈 교회는 그러면 교회의 설립 목적과 사역의 내용은 어떤가요?
1: 여느 탈북민 교회와 같이 주변 지역에 있는 우리 탈북민 이웃들을 전도하고 또 양육하는 사역, 이 사역이 이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0: 예.
1: 그런데 하늘꿈 교회는 특별하게 한국 탈북민 기독 신우회의 정기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0: 예.
1: 여러분 탈북민 기독 신우회가 있다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0: 사실 저희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만나봤는데
1: 예, 예.
0: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거의 100명에서 200명 가까운
0: 그렇더라고요.
1: 우리 탈북 기독인 직장인들이죠.
0: 네.
1: 그렇죠? 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 기독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늘꿈 교회에 모여서 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0: 예.
1: 그리고 그분들 중에 특별히 또 복음이 궁금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따로 또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0: 네.
1: 계속해서 신앙 영육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0: 예, 저도 이제 예배 한번 참석을 해봤고 목사님도 가서 말씀 전해보셨지만
1: 네, 그렇습니다.
0: 참 찬양도 뜨겁고
1: 예.
0: 기도도 정말 부르짖어서 열심히 하시는 게
1: 예.
0: 와, 인천에서 또 각 교회를 섬기시는 탈북민들이 한 달에 한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참 귀하다라는
1: 그렇죠.
0: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우의 예배가 드려질 때 모든 사역자들 또 함께하는 분들이 자비량으로
0: 맞아요.
1: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하늘꿈교회가 앞으로도 귀중한 사역들 펴져 나갈 텐데요.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분명히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1: 목사님이

알려주신 게, 최근에 탈북민 어린 자녀가 예배당에서 놀다가 크게 다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실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0: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겠습니다.
1: 맞습니다. 매달 한 2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0: 예.
1: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신후의 예배, 또 물질로, 또 물품으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꿈교회 기도 제목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0: 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복음 통일을 위해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세 번째, 탈북민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은 유엘인 교회와 하늘꿈 교회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끝으로 목사님 또 신청해 주신 찬송을 한곡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하늘꿈 교회 이경성 목사님 신청해 주셨는데요. 찬송가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 네,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코리아 교회 정형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오만 간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 관여하고 있고 조만간 해협 개방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할 때까지는 가자지구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모로코와 스페인 사이의 국경, 세우타의 대규모 월경 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긴급회의를 열고 국경 경비 강화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 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북중혈맹을 강조하는 정치학습을 진행하면서 국경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에서 외부 전자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룡악산 프로그램 사용이 확산되자 당국이 판매자와 유통 경로 추적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제 수학, 물리, 생물 올림피아드에서 서울의 학생 13명이 전원 입상하며 세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의료, K-뷰티 소비가 크게 늘면서 방한카드 이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직원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1인 기업이 미국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오만과 이란의 협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며 이란의 비핵화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지만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르면 하루 이틀 안에 해협 개방을 위한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선박들이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국제유가와 에너지 시장도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최근에도 많은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해상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국제 원유 공급망의 불확실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협상이 성사되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완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한층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할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미국이 제시한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안에 대해 이스라엘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자국의 안보 이익을 반영한 별도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중재한 합의안에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함께 이스라엘이 공습을 중단하고 가자지구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은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며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군사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추진하는 휴전과 무장 해제 협상도 당분간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동 지역의 긴장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월경 사태 이후 유럽연합 EU가 긴급 내무장관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EU는 스페인에 대한 전적인 연대를 확인하고 세우타 외부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해 긴급 재정 지원을 제안했는데요. 또 EU 외부 국경 보안 강화와 국경관리기구인 프론텍스 역할 확대, 이주민 밀입국 조직 단속, 불법 체류자 송환 절차 강화, 제3국과의 협력 확대, 소셜미디어 허위정보 감시와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을 공동 대응 방안으로 논의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세우타에 유입된 이주민 7만 2천 명 가운데 약 7만 명이 이미 모로코로 돌아갔다고 밝혔고, 현재 남아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본국 송환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U는 이번 사태가 유럽 본토로 확산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회원국 간 국경관리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이민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영유권 주장을 22년째 반복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독도를 일본 영해에 포함한 지도를 수록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 문제로 남아있다고 명시했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를 통해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을 각각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한편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주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연내 안보 전략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군사력 강화 기조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중국군 창군 기념 행사를 계기로 당과 행정기관 간부들을 대상으로 북중 혈맹 관계를 강조하는 정치 학습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국경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연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중 전통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밀수 등 국경 지역의 일탈 행위가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국경 통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외부 물자 유입 통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는데요. 이에 현지 간부들 사이에서는 북중 관계 개선에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국경 봉쇄가 강화되면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밀수까지 어려워져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열린 중국군 창군 기념 연회에는 지난해보다 높은 급의 북한 인사들이 참석해 북중 관계 개선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와 국경 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남도 함흥에서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외부 전자자료를 검색 열람할 수 있는 이른바 룡악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대학생이 적발돼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학생은 평양에서 약 $30를 주고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고 당국은 판매자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프로그램 구매에 사용된 전자지갑 자금도 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해외 논문과 과학기술, 건축, 농업 분야 자료 등이 담겨 있어 대학생과 연구자, 기술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만으로는 연구와 기술 습득에 한계가 있어 외부 지식을 얻으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최근 승인되지 않은 전자자료를 복제하거나 판매, 유포하는 행위를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제 수학, 물리, 생물 올림피아드에 출전한 서울과학고와 세종과학고 학생 13명이 전원 입상하며 세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는 이현준 학생이 만점으로 개인 세계 1위에 올랐고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해 국가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생물 올림피아드에서도 우리나라 대표 학생 전원이 금메달을 따내며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는데요.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미래의 수학자와 과학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끝까지 도전했다고 말했고
실험 장비 부족과 영어 중심의 학습 자료 등 국제대회 준비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의대보다 기초 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순수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탐구와 실험 중심의 교육을 확대해 미래 과학 기술을 이끌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카드 이용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6% 늘고 결제 건수도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카드 이용 금액이 82.7% 급증하며 전체 소비 증가를 이끌었는데요. 업종별로는 의료 분야 이용 금액이 98% 늘었고 약국과 한방 의료, 피부 미용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과거 성형외과 중심이던 의료 관광도 피부 관리와 뿌띠 시술 등 일상적인 뷰티 보건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소비는 서울 명동뿐 아니라 강남과 삼성동, 제주와 부산 등 지방 주요 관광지로도 확산하면서 의료와 K-뷰티, 문화 체험을 결합한 복합 목적형 관광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광 소비가 쇼핑 중심에서 의료와 체험 중심으로 다변화하면서 국내 관광 산업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이메일과 고객 응대, 코딩, 영업 등 다양한 업무를 대신하면서 직원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이른바 1인 기업이 미국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결제업체 스트라이프에 따르면 연 매출 100만 달러 이상을 올리는 1인 사업자는 최근 2년 사이 두 배로 증가했고, 1000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AI가 창업 비용과 인력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정보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창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경쟁 업체의 모방이 쉬워지고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창업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동시에 앞으로 노동시장과 고용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며 새로운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 형태와 기업 운영 방식도 빠르게 바꿔놓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7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남한은 전국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8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평안북도와 함경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평안남도와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부터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7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고요. 대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26도, 대전과 세종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세종 37도, 청주 3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군산과 여수, 순천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군산과 여수, 순천 26도, 낮 최고기온은 군산과 여수, 순천 모두 36도로 오르겠습니다. 경상도도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유지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구 26도, 상주와 울진 24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6도, 상주 35도, 울진 30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자성에서는 오후에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26도, 구성 25도, 자성 22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구성 35도, 자성 28도로 예상됩니다.

0: 있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북청과 장진, 풍산, 그리고 함경북도 전 지역에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함흥과 북청 25도, 청진 24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32도, 북청과 청진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남부와 동해 중부 모두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 7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방송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더 궁금하시다면,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나 탈북길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신다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그 방송을 함께 하신 은혜들 나누고 계시지요?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문자로 그리고 어플로도 남겨주시면 종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복음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시편 29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9편의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룬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요

시험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택케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거센 바람이 불고 천둥 소리가 온 땅을 뒤흔들 때면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에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폭풍보다 크고 우렁찬 우리 능력의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그 사랑과 은혜를 시편 29편에서는 고백하고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의 왕 되신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구하며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첫 찬송으로 너 시험을 당해 국립합창단이었고요. 조금 전 올려드린 찬양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베이스 오영광 씨였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시편 29편의 고백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께 돌리라. 영광과 권세를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거룩하게 단장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을 치시고 여호와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음성은 힘차고 여호와의 음성은 위엄이 충만하다. 여호와의 음성이 곱향나무들을 꺾고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곱향나무들을 꺾으시며 레바논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륜을 어린 들소처럼 뛰놀게 하신다. 여호와의 음성이 번개의 섬광을 일으키고 여호와의 음성이 광야를 떨게 하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떨게 하신다. 여호와의 음성이 상수리나무들을 휘어지게 하고 살림을 벗기니 그의 성전에서 모두가

영광하고 외친다. 여호와께서 홍수 후에 좌정하시고 울릴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그에게 마지막 5분 시간을 주었습니다.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5분을 내가 어떻게 쓸까 고민 끝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걸렸어요.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 걸렸어요. 나머지 1분,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있을 때 눈에서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한 인사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버렸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 돌이켜보는 순간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은 그 순간, 아, 다시 한번 인생을 더 살 수만 있다면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진 평생 마지막 순간에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은 바로 사람은 한번 가면 끝이지요. 근데 1분 남았는데 집행, 사형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 바로 이 사람이 19세기 러시아의 문학 대표를 하는 세계적인 문호였던 유명한 톨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Crime and Punishment. 그 사람은 그때 이 대작을 쓰면서, 아, 내가 인생을 다시 살면 지나간 날과 같이 살지 않고 좀 보람있게 산다고 하는

0: 저는 결심을 하면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만인들에게 사랑을 받던 책이었습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무관심에 대한 태도.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했다 그랬어.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우리의 무관심이 친구를 지옥으로, 이웃을 지옥으로, 우리의 무관심이 부모님을 지옥으로 보내구나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찬양에 이어서 서로 사랑하라 찬송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먼저는 찬양사역자 남우현 씨입니다.

0: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땅의 사랑으로 오시어 죄 많은 저희들을 위로와 격려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노래, 찬송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노래에서 우는 자는 위로로, 없는 자는 풍성으로,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약한 자를 강함으로,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우리의 생명이시며 기쁨이시며 평화와 영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국 땅에서 찬송으로 힘을 얻고 격려받으며 온 세상이 구주시며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그려보면서 믿음의 학과에 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불쌍한 우리 민족을 구원하며 남과 북이 통일 강장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복음이 마당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주님이 사랑 안에서 예수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북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으로 채워가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하시는데요. 남과 북이 통일의 광장에서 모여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이 오늘 자매님의 고백처럼 머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화, 평안을 누리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선곡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할까요?

새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 94장.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북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 예수님은 누구신가, 먼저는 블렌딩 노트였고요. 계속해서 어린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게요.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는 주님,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시는, 추한 자에게 정함이 되시고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모민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모든 왕 중의 왕, 우리의 기쁨, 생명, 평화와 영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했는데요. 남과 북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북에서 온 한 자매님의 선곡이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열왕기하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이에 여인이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개하시더러 이르되, 저기 저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 그녀가 출발하여 갈멜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 멀리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를 보고 자기 시종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저기 수넴 여인이 있다. 너는 달려가서 그녀를 맞아 그녀에게 묻기를, 그대가 평안하냐? 그대의 남편과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평안합니다 하였다. 때로는 괜찮냐는 질문에 쉽게 괜찮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열왕기하 4장 가운데 고백처럼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은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닌 답을 주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나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 함께합니다.
1: 저는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군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뤘고 북한 정부가 갑작스럽게 화폐개혁을 단행하자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준비 과정과 대학 3학년까지의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같이 찌그러져 세상에서 별볼 일 없는 60대인 저에게도

주님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만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체험한 신비한 응답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오늘도 시련을 헤쳐나가는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 고쳐 쓰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있던 네 사람, 성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택하시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일꾼으로 쓰셨던 것처럼 탈북민들을 통하여 복음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실 계획을 갖고 계심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도망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기죽어 어깨도 펴지 못하고 살던 제가 당당하게 신분을 밝히고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대학까지 다니면서 이렇듯 밝게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탈북민들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며 내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특수하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높은 기대만을 가지고 있던 저의 마음 속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실 때 저의 교만에 대하여 회개하였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만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선교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를 뿐 선교에는 크고 작은 일, 귀한 일, 천한 일이 따로 없다는 것과 선교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없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중한 선교의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이 북한에서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간증했을 뿐인데도 북한 선교에 대해 초심을 잃어가고 있던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을 각성시키고 분발시켜서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새롭게 가지게 하고 기도자로 일어서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이루는데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이 쓰임받았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받아 누린 사랑을 느낄 때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북한을 생각하여 볼 때 우리 탈북민들은 통일의 일선에 설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어진 과제가 얼마나 무겁고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하나님께서는 3만 4천 명이라는 많은 통일의 마중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들 앞에는 이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통일의 군사로 잘 준비시켜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데 통일이 된 북한은 세계 선교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증을 마치면서 수십억 세계 영혼들의 구원자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마지막 편 정명초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는데요. 이 땅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 통일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 평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평안입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참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수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 좋은 여인으로서 이미 남편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1년 후에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1년 후에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냥 눈만 뜨면 우리 애기 애기가 기쁨이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추수절기에 이 아이가 아버님 밭에 추수하는 걸 구경하러 갔는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가 놀래갖고 일꾼들에게 빨리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그래서 일꾼들이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안겨주니까 아이가 어머니 품에 엄마 아파 하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누뚱이로 기적적으로 얻은 그 아들이 그네 품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 들어 태어난 이 누뚱이 아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낙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아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절을 갈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진 절망의 시간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절대자 하나님께 나오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자기 품에서 숨을 거두자 조용히 그 아들을 안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시면 늘 머무는 선지자님 그 방에 들어가 선지자님

침상에 누이고 급히 사원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 엘리사 앞에 엎드려 팔을 부둥켜 안고 자기 아들이 죽었음을 알립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 28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기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이 죄종의 발을 안고 눈물로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그런 거짓말 같은 일이 생기겠냐고 말했는데 내 아들을 주셨는데 왜 아들이 죽었습니까?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수렘여인을 보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 얼굴에 올려놓으라 지시합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기아시가 달려가서 지팡이를 얼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엘리사 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게하시를 따라 같이 뛰어간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제 엘리사가 일어나니까 그 여인과 함께 자기 아들이 죽어 누워있는 침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할 때 절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아예 교회에 발을 끊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주님께 더 달려나와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여인처럼 꼭 붙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죄종과 멀어지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때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죄종교 때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어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기아씨가 먼저 달려가서 지팡이를 올려놓았지만은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아마 따라갔다면 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와 함께 이제 천천히 그 자기 아이들이 죽은 곳으로 가고 있었고, 열왕기하 4장 31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뛰어갔다가 지팡이를 놔도 아이가 안 사니까 돌아와서 지금 아이에게로 오는 엘리사와 그 여인 앞에 말합니다. 지팡이를 올려놓았는데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 집에 도착해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고 다시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아이 위에 엎드리고 나니까 아이가 채찍을 하면서 살아납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암이 떨어져 나가고 타락했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배경에는 수넴 여인의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자를 위해 만약에 달려갈 때 엘리사 선자가 보니까 급히 저 멀리서 수넴 여인이 오는데 뭐가 큰 문제를 갖고 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게하시에게 달려가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0: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달려가서 묻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까? 당신 괜찮습니까? 남편은 별일 없습니까? 아이는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긍정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를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갖고 오고 주의 평안함을 가져줄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눈뿐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잘 믿고 어떤 환난 풍파가 닥쳐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함을 고백하며 주님 영화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견슬 일어나가는 주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 26절을 본문으로 참 평안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며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며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7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의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 지역에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 함경북도는 5에서 40mm, 평안도 지역은 5에서 2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신의주와 서울, 부산, 제주가 27도, 평양과 강릉, 대전, 대구, 광주, 여수, 목포, 포항이 26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이 25도, 개성과 청진이 24도, 강계가 21도, 해산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 39도, 춘천과 대전, 대구, 광주가 37도, 목포 36도, 평양과 부산, 여수가 3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제주가 34도, 포항 33도, 함흥 32도, 강계가 31도, 해산이 29도,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평안과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 통해 모든 만족이 되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0: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에머슨이라는 분이 생각은 열쇠이다라고 말을 했더군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비극은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죄악된 생각을 뿌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 생각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설령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뿌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아버지 앞에 내가 소중한 존재이기에 나도 또한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알고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나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주님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에게도 아름답게 보이게 하소서. 입으로만 믿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소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경직된 신앙이 아니라 중심이 바로 잡힌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중심은 견고화돼 유연한 태도를 갖추게 하소서. 너그러움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힘있게 일하여 주소서.

내가 살아있기에 새롭게 만나는 시간의 얼굴. 오늘도 나와 함께 일어나 초록빛 새 옷을 입고 활짝 웃고 있네요. 하루를 시작하며 세수하는 나의 얼굴 위에도 아침 인사를 나누는 식구들의 목소리에도 길을 나서는 나의 신발 위에도 시간은 가만히 앉아 어서 사랑하라고 나를 재촉하네요. 살아서 나를 따라오는 시간들이 이렇게 가슴 뛰는 선물임을 몰랐네요.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섭섭했던 마음, 가진 오해들, 서먹했던 마음 모두 사랑 하나로 해결되고 맙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는 회복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이죠.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함께 차를 한잔하면서 기술의 발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얘기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기술 발달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그 예전의 감성은 가질 수 없음을 아쉬워했죠. 문득 하나님과 함께 해온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면서 더욱 좋은 날들이 되고 있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워 신음하던 그날들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에는 흑백 필름이었지만 은혜로 선명했던 그 은혜를 증거하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7일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그 증거 중에 하나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성령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성령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FM98.1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남겨주시고요.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성령 두 글자입니다. 성령 두 글자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을 살 수 있는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질병과 사고, 세상의 유혹과 폭력적 상황에서 지켜주소서. 나의 힘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다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루 종일 나의 입술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걸으면서 기도하게 하소서. 앉아서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잠시 누울 때에도 기도하게 하소서. 사람을 만날 때에도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떠오르게 하시고 어김없이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성령 두 글자입니다. 샵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마땅히 구할 것이 떠오르지 않을 때 더욱 기도하며 어김없이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성령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성령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성령 두 글자고요.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성령이라고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진해 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 읽었던 1절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을 뻔했다,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했던,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1절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것은 목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이라는 게 숨이라는 거죠. 그래서 숨이 멈추면은 생명이 끝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들과 인간들은 목숨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이 성경에 보면 하나 더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 말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본질상의 어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두 가지로 생명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로 죽는다라는 것을 먼저 의미하진 않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육체는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먹고 마시며 하는 그런 생명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여기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죽었다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정령 죽이란 말씀이 실행되어지고 이루어졌는데 그 실행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이 뭐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자체가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1절에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 한번 보실래요?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다. 그런 존재는 뭐냐? 가능성이 1도 없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육체의 혈통을 타고 나는 모든 인생들은 본질상 뭐요? 진노의 자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과 3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로 허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난 관계가 떠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이전에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의 풍조에 우리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생각하다 보면은 시선을 세상의 풍조에 두다 보면 내가 불행해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좀 세상 풍조

그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와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닌 거죠.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저항하고 버텨내고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인간이 단순히 짓는 어떤 순간적인 어떤 잘못들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악한 영의 배후에 갈등을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 가운데 어떤 갈등을 주는 거예요. 갈등을 줄 때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길과 악한 권세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악한 영이 주는 그 유혹을 선택하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하면서 사단을 이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 권세 아래 우리를 잡고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죄의 법이 아니죠. 죄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의 자유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이 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죄와 싸우되 뭐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죄의 권세 아래 놓이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자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간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라고.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죄의 중심에는 철저히 나라는 것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내 기분대로 하는 거, 내가 옳다, 내 뜻대로만 해야 되는 거,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하는 거, 그것이 내 마음의 욕심대, 내 마음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 세 가지의 모습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저항해 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의 어떤 이론과 가치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 나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죄의 권세를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속박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 거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지배와 그 선택을 동일하게 내가 선택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육체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죄악의 길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과연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삶의 그 옛모습을 혹시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말씀은 완전히 달라지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어두워요. 우리의 실체가 그만큼 어둡고 그만큼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그런데 여러분들 4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존재였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존재. 죄로 인하여서 허물로 인하여 완전히 죽은 존재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오시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큰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주원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 어떤 것에서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해 나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긍휼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참한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한 줄기의 빛이 되죠. 소망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외우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늘 말씀 1절과 연결시켜보면 뭡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죠.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는 죄인으로서는 죽은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사랑의 어떤 그 반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또 예수님도 말로만 구원을 이루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줄게.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반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반응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기가 자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뭐요?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인생들이 겪고 있는 그 죄의 모습,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신 것이죠. 살려내셔서 거기서 살려내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지금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졌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못했죠.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이 지금을 살고 있는 현재 우리 가운데 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 구원하심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오늘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너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세 번 나와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요?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일으킴을 당하고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저 여러분도 이 인생이 끝난 그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와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함께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는 놀라운 구원의 어떤 그 효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과 함께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백성이 되어졌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나도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일으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어떤 종으로 살지 않고 승리대로 승리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또 8절과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같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8절과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죽었던 존재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는요, 생명밖에 없습니다. 살릴 길은.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물.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라고 우리가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주세요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영을 여셔서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온 거지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죠. 실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단지 뭐요? 받아들이고 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 이웃 가운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얻는 구원의 선물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로 어떤 행위로도 내가 구원을 얻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어리숙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죠. 구원받은 자로서 뭐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해야 되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할 자인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겸손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그 누구에게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런 존재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겼듯이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본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은요. 우리 가운데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걸 가르쳐주는데요. 우리 믿음으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결론의 말씀을 딱 맺고 있는 거죠. 오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다시 재창조됐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때 우리를 만드셨죠. 만들었는데 그 만든 형상이 파괴가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지 않은 거에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재창조하셔서 뭐요? 우리 가운데 원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시고 목적하셨어요. 그것이 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뭐요? 연결되어지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재창조하여서 이제 너희들 가운데 인생을 허락하면서 너희가 요구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은 뭡니까? 선한 일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길,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 그 길을 가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너희들을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변화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인생이라는 삶을 살게 했는데 그 인생의 가운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요구한다.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이 이야기하는 너를 새로 만들어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들을 만들었다. 재창조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재창조된 삶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뭐라고 기억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잘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는. 오늘 이 말씀이 똑같지만 우리는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재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재창조됐기 때문에 이전 것은 뭐요? 지나갔다는 거죠. 죄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어떤 법칙.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길. 그 길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쭉 펼쳐놨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길, 내가 뜻한 길이 있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는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을 말고 다른 복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볼 때에 정말 마음 아픈 거죠. 가슴 아픈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가장 귀하고 삼위일체 대신 그 동등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뭐요?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늘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 구원 말고 하나님 다른 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일상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구원의 그 감격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니면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일을 하면서 십자가와 관계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가정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만드셨는데 그 만드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가정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또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죽은 존재였다. 그러나 내가 살렸다. 라는 게 그게 복음이죠. 내가 살렸으니까

0: 저희 가운데 새로운 삶을 허락한다. 그 새로운 삶을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행하게 하려 한다니까 뭐 일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행하게 한다는 단어는 걸어간다라는 뜻이에요. 특이하죠?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라고 2절에 말했을 때 그때 행한다라고 할 때도 그때도 걸어간다는 표현이 똑같아요. 이전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에 따라서 세상이 마련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바뀐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하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고 나타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낮아지시고 이 구원하심에 대하여 늘 감격하시고 이 구원을 세상 사람들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진해웅천교회 임병욱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546-5891번 진해웅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하늘담은교회 남정우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먼저 나 하나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사히 여기며 어디서든 진실하고 성실하여 신뢰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나라가 부유하고 강한 무기를 가졌다 해도 국민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경으로 사용하셔서 이 사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안타까운 일을 보며 원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나 하나라도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고요. 오늘 함께 나누고픈 신청 찬양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성령 두 글자예요. 샵 0981번으로 성령이라고 남겨주시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길 원하시는 분은 성령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좋은 것들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해온 지난 날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가고 좋은 일들이 더 많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워 신음했던 그날들의 은혜와는 또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은혜로 선명했던 그 하루하루들을 날이 갈수록 더욱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이죠.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성령 두 글자 남겨주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7일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성령입니다.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낭독 전파 선교사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어집니다. 25장입니다.

하만 재건교에 섬기고 있는 정명실 권사입니다. 낭독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권유를 받았고 권유를 받았지만 참 망설임이 있었지만 한번 가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또 이러한 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25장 읽으면서 마지막 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렇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세상과 하나님과 짝하고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취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숱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온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은 잠언 25장을 함께 했습니다. 하만재건교회 정명실 권사님의 음성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잠언 25장은요, 지혜로운 삶은 때를 아는 말, 자신을 낮추는 겸손, 넘치지 않는 절제, 그리고 원수까지 품는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 28절 마지막 절은 모든 미덕의 뿌리가 자기 절제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성령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성령이라고 오늘 오전 8시까지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의 양떼 요셉 자손을 모두 모으소서. 주님의 눈부신 보좌에서 광채를 비추셔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로 하여금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게 하소서. 침대에서 일어나소서. 충분히 주무셨습니다. 늦기 전에 서둘러 오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춰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불과 유황을 구하는데도 언제까지 휴화산처럼 연기만 뿜으시렵니까? 주께서는 눈물이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시고 짭짤한 눈물을 양동이로 연거푸 들이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친구들에게 놀림거리로 만드시니 원수들이 날마다 조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춰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주께서 어린 포도나무 한 그루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오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뽑아 없애고 주님 소유의 포도원에 심으셨음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좋은 땅을 마련하시고 그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니 포도나무가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의 포도나무 우뚝 솟아 산들을 덮으니 거대한 백향목도 그 앞에서 난쟁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포도나무가 서쪽으로는 바다까지, 동쪽으로는 강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의 포도나무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들어와 포도를 따고 멧돼지들이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 짓밟으며 남은 것을 생쥐들이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무슨 일인지 잘 살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소서. 주께서 정성껏 심으시고 어린 모종 때부터 기르신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소서. 감히 그것을 불태운 저들을 노려보고 죽음을 안기소서. 주께서 가장 아끼시던 아이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 자랄 때까지 친히 키우신 아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으니 우리 폐에 생기를 불어넣어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 부르게 하소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춰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80편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 당시 로마의 사형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목을 자르는 참

참수형과 십자가형입니다. 참수형은 일반 죄수들에게 적용되었고 이 십자가형은 주로 반란자나 살인자 같은 흉악범들에게 적용된 사형법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된 죄수는 골고다 언덕까지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 길을 가리켜서 고난의 길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언덕을 골고다라고 합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헤골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이런 명칭이 붙여진 이유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멀리서 보면 지형이 꼭 해골처럼 생겼다 해서 해골이다, 골고다다 그런 명칭이 붙여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곳에 처형된 사형수들의 시체가 썩고 많은 해골들이 나뒹굴어서 그런 명칭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곳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당시 로마의 형법으로는 사형수 본인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 무게가 대략 20에서 30kg이나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짐작이 됩니다. 더 괴로운 것은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느끼는 수치심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고통과 수치 속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이미 전날 밤부터 겟세마네 동산 그 가운데서 피땀 흘리는 기도와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불법 재판과 모진 고문으로 초죽음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채찍이 가해졌습니다. 당시 채찍은 가죽끈 위 끄트머리에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때릴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흉악한 것이었습니다. 심한 경우는 뼈가 드러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성이 야민 예수님이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무려 14번이나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중 다섯 번째 쓰러지셨을 때에 도저히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골고다 길을 가셨습니까? 그리고 왜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내가 써야 될 가시면류관을 주님이 대신 쓰신 것입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에 우리 주님이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죽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십자가 700여 년 전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대상은 당신 곁에 있었던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는 사위가 이미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제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대상은 당신 곁에 있었던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는 사위가 이미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제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

0: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강도 사건을 통해서 어떤 죄인도 주님 십자가 그늘 밑에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준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구약의 도피성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도피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피성이 있습니까? 돈, 권세, 부모, 나의 재능, 선행, 아무리 돈을 버려봐도 좋은 집을 사보아도 그것이 진정 나의 도피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피성은 세상의 어떤 장수와 죽음의 파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도피성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복음 안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339-3004 지역번호 055-339-3004번 김해 하늘영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네, 저는 창원 사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일의 권사입니다. 극동방송이 개국하면서부터 프로그램을 맡아서 그러고 보니 30년이 됐네요. 지금은 아침 5시에 방송되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진행 중입니다.
2: 지난 30년을 돌아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1: 아니, 모든 게 기억에 남는가 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죠. 아니,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시간이 이만큼 흐르고 나니까.

0: 그 귀중하고 소중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 있었다는 게 몸둘 바 모르는 영광이죠. 그저 감사, 감사 또 감사할 뿐이에요.
1: 30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을까요?
0: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이끌어주심이란 걸 모를 때에는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꼭 내 뒷머리를 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를 이 주로 보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날부터 지금까지는 꽃길을 걸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은 좀 외람되지만 아름다운 놀이터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일을 할 때마다 즐겁게 노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더니 벌써 30년이네요.
1: 창원 극동방송과는 어떤 계기로 함께하게 되셨나요?
0: 제가 수십 년 전에 젊을 때 지상파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원 극동방송이 개국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도 극동방송이 개국된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할 거라 그런 생각은 못했거든요. 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뭐.
1: 창원 극동방송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0: 지금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앞으로는 더 사랑을 받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더해지고 세워지고 한 그 진솔한 고백들이 제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제 마음에 쌓여가고 있는 거죠. 네, 30살이니까 이제는 넘어질 일도 다칠 일도 없이 우뚝하고 강건하게 서 있는 극동방송이고 앞으로는 세월이 더해갈수록 더 건강함이 영육간에 더할 것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삼한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더 5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나의 내일은 어떻게 펼쳐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에스더, 그는 입체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 그 인격, 모든 것이 고귀했지요. 잠언 31장 10절에 보면은 누가 현수간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루비보다 귀하니라, 보석보다 더 귀한 현수간 부인이 누구냐? 잠언 31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아름다운 이불을 만들며 자색 세마포 옷을 입으며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덕이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살림을 일으키고 지혜롭고 우리 한국에도 사랑받는 아내가 되려면 맵시가 있어야 되고 음식 솜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살림도 잘 살아야 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씨가 고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에스더는 입체적으로 아수르 그 왕의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목숨 걸고 나온 에스더에게 긍휼을 밀어주고 살려주고 이뻐하면서 왕비여 무슨 일이요? 어떻게 이렇게 이 어려운 걸음을 했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걸음이잖아요. 무슨 소원이 있어? 무슨 요구가 있어? 내가 다 곧들어 드리리다. 이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다 시행하리다.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왕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저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면 제가 베푼 잔치자리에 하만 총리와 함께 오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왕비, 그러지. 여보라, 빨리 하만 총리 오게 해라, 대령해라. 기도하면서 그 얼마나 정성스럽게 왕이 좋아하는 메뉴로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겠어요. 그리고 막 꽃을 다 이렇게 세우고 궁녀들 또 내시들이 막 왕 올 때 얼마나 환영을 했겠어요. 하만은 그 나라 신복들이 많은데 왕비가 자기만, 왕과 자기만 청한 것 때문에 막 정말 흥분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얼마나 우쭐대는지, 그리고 잔치 분위기가 무르겠을 때 왕이 또 물어요. 왕비, 무슨 소원이 있어? 무슨 소청이 있어? 말씀하시오. 내가 곧 들어드리리다. 이 나라 절반까지

돈을 좋아하나 마음도 복잡하고 궁금증이 커요. 그런데 하만은 돌아가면서 야 나는 내일 또 초대받았다 야 신나는 거예요. 근데 댓글 문 앞에 모르드게를 보면 기분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집에 가서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어떤 일이 있을 때 의논하고 조언 받는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여보게들, 나, 내 영광, 왕이 나만 이렇게 높이고 왕비도 왕과 나만 이렇게 초청했는데 내일 또 초청받았어. 내가 열 아들을 두고 내 건세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고. 에? 그러나 모르도게 그놈 생각하면 내가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부인이 하는 말이 아 그 파리 목숨 같은 거 그거 모르도게 하고 갈리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높은 장대 22.5m 큰 가루 달아놓고 그리고 왕 앞에 내일 아침 일찍 나가서 그 파리 목숨 같은 모르드게 그거 우리 본국 사람도 아닌데 왕께서 앙어 허락받아 죽여서 나무에 달아놓고 기쁘게 잔치에 가면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달린 거 보고 사람들이 하만 총리한테 잘못하면 저렇게 된다. 당신을 더 두려워하고 당신의 건세가 더 하늘을 찌를 것이 아니오 이런 말도 했을지 몰라요. 아 그러면 되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높은 막 나무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왕의 전에 가는 거예요. 모두에게 죽도록 허락받으려고 죽이도록. 그런데 비록 하극 갈리지만 그 인사권이 왕에게 있으니 죽일 수 없잖아요. 왕이 허락해야 죽이잖아요. 유대인 다 죽이도록 허락받았는데 그 하나 좀 일찍 죽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철저하시고 빈틈 없었어요.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수면제도 드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수면제도 드실 때 드실지라도 왜 하나님이 내게 잠을 주시지 않는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시는 무슨 어떤 구석이 있나?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자리에 눕고 지진기도 하고 자리에 누우면 바로 깊은 잠에 들어가는 잠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잠의 축복이라도 해가 동천에 떠도 계속 자는 거 복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안 하고 계속 자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왕이 잠이 안 와. 그러다가 궁중 일기를 한번 들어볼까? 여봐라! 예폐와 궁중 일기 갖고 오너라. 예폐와 펴서 읽어라. 딱 펴니까 모르드게가 빅당과 텔에서 왕을 몸살하라는 그 암살하라는 왕이 자는 방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왕 죽이기 쉽죠. 그들이 왕을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걸 듣고 급하게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가지고 모르드게 이름으로 조산이 맞거든요. 그 두 사람 처형됐죠. 그걸 읽으니 아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종기나 어떤 간직을 내가 내린 적이 있는가? 폐하와 없는 줄로 아래요. 헉! 무심한 지고 내가 국사가 바빠서 그 고만 사람을 그냥 지내쳤다니 내가 의리 없는 사람이구만. 그 밖에 누구 없는가?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허락받으려고 왔습니다. 예, 하만 총리가 뜰에 있나이다. 들게 해라! 들어왔습니다. 모르드게 죽도록 쭉 허락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존귀하게 죽이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왕이 뭐 나 아니면 누가 높여주겠나? 나지.

그래서는 왕이요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왕에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쓰시는 왕관과 왕이 타시는 왕의 말에 태워서 제일 존귀한 신하의 그 고삐를 잡게 해서 시가지를 돌며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소서. 그때 이 왕의 가슴이 뜨끔하죠. 저놈이 내 앙자리를 엿보고 있구나. 이 나쁜 놈. 내 옷을 입고 싶고 내 왕관을 쓰고 싶고 내 타는 말을 지가 타고 싶구나. 이 나쁜 놈.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멀쩡한 하만 에스더가 고발하면 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놈 저거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 자네 말했는데 그대로 대궐 문 앞에 있는 하극관리 모르드개에게 내 옷을 입히고 내 왕관을 세우고 내 말에 태워서 자네가 높은 사람이 자네 거 고삐 잡고 시가지를 돌며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게. 이 꿈인가? 무슨 일이 있는? 이런 일이 있는 거. 자기는 모르드개 죽이려고 허락받으러 왔는데 모르드개 왕복을 입히고 모르드개 왕관을 세우고 왕의 말에 태우고 자기 꼬피를 잡고 왕이 높이기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나 왕의 명령이 아주 준엄하니까 그대로 합니다. 지옥입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그리고는 시가지를 다 돈 다음에 모르드개를 대궐 문 앞에까지 모셔줍니다. 그리고는 지옥의 얼굴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 친구들도 모르드개 죽이러 허락받으러 갔는데 결과를 기다리고 다 집에 있습니다. 얼굴이 흉하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인도 또 친구들이 각하 그게 사실이면 모르드개가 또 유대인의 후손인 게 맞으면 각하는 그 앞에 이제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르드개 이기기 어려울 거요.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하만 총리 어서 납시오. 어서 잔치 갈 시간이 되었어요. 어제는 기쁘게 정말 행복하게 세상을 얻은 같이 잔치해 갔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는가. 궁녀들 내시들이 다 환영할 때 그 박수 소리가 화살이 날아오는 것 같고 돌을 던지는 것 같고 왕복이 두렵고 그래서 그 빛나는 의자에 앉았지만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독을 마시는 것 같고 뭐 빵 하나 먹는 게 돌을 씻는 것 같고 세상이 마음이 안 편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할렐루야. 항상 마음이 즐거우고 기쁘기를 축원합니다. 왕이 왕비 에스더요 어제 약속한 대로 오늘은 소청을 말하시오. 내가 곧 시행하리이다. 이 나라 절반까지도 줄이이다. 아마도 에스더가 좀 떨었겠지요. 왜냐하면 두째 자리 하만을 제거해달라는 부탁이고 그게 쉽지 않잖아요. 폐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저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원하시면 제 생명을 제게 주시고 제 동족을 제게 주십시오. 저와 우리 동족이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동족이 노비로 팔렸으면 이런 말씀 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왕이 깜짝 놀라요. 아니 내 나라에 내 양비를 감히 누가 제거하겠다는 거가 어떤 무례한 놈이 그런 놈이 있단 말인가. 왕비 그런 무례한 놈이 누구며 어디 있다는 거요. 그때 에스터가 그 원수

원수는 이 하만입니다. 하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왕은 그 궁궐 뜰을 돌면서 저놈 하만, 저 높은 놈, 내게 일만 달란다고 뇌물 쓰고 자리 얻어가지고 이분이 나쁜 놈이구나. 막 그렇게 시근도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잔치 자리에 오니까 이 하만은 죽게 됐으니까 에스더 왕비께 왕비 왕에게 말씀해 주시 살려주세요. 제발 살리고 왕비 앉아있는 의자 앞에 엎드려가지고 의자를 잡고 엎어져서 그렇게 하니까 왕이 저놈이 감히 궁궐에서 내 앞에서 왕비를 강간까지 하려는 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바로 보자기를 꺾어서 하만 얼굴을 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신하가 폐하 충성되게 빅단과 테레스 왕을 해치려는 자들을 충성되게 고발한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저 하만이 자기 집에 22.5m 높은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개 죽이려고 하고 있답니다. 뭐라고? 이놈을 그 나무에 달아라! 그래서 모르드개에 달린 나무에 지가 달려 죽어요. 이게 인간 역사예요. 그리고 그날, 바로 그날 그 집을 뺏어가지고 에스더에게 줘요.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집에 가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하만 대총리의 가족 열아들 다 노숙자가 돼요. 왕이 사형 처벌한 그 하만의 가족을 받아줄 친구 있나요? 친척이 있나요? 왕이 진노해서 나무에 달아 죽인 하만 가족을 받아줄 친척이 있나요? 친구 있나요?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돼요. 그리고 얼마 뒤에 다 죽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역사의 하나의 그 사실, 뭐 기록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내일 계속된다고 생각합니까? 계속될 수도 있고 더 잘 수도 있고 또 추락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이 설교하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저를 계속 일하면 일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큰 소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만처럼 칼을 휘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건세 잡았다고 칼을 휘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힘 있다고 그냥 힘을 쓰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만이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을 줄 알았으면 나무 안 세우지요. 모르드개 죽이도록 허락해 달라고 갔다가 자기 죽게 될 줄 알았으면 모르드개 죽이도록 허락받으러 안 가지요. 내일 일은 몰라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꿈은 10년, 50년, 100년 앞을 두고 우리가 꿈을 갖고 살 수 있고 천국까지 꿈을 꾸고 살아야지만 하루하루 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헤롯 왕이 시험삼아 야고보를 죽여보니까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야, 헤롯 왕이 저 미운 예수쟁이 잘 죽였다. 막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지지율을 중하게 보거든요. 지지율을 하면 정치인들은 그게 목을 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면 더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받아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가뒀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죽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헤롯은 이제 내일 베드로를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왕권이 더 굳게 설 줄 알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은 24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친히 간 벌레들이 헤롯 왕을 잡아먹어요. 벌레한테 먹혔어요. 자기가 그렇게 벌레에게 먹혀 죽을 줄 알았으면 주의 종 손대지 않았지요. 히틀러는 교황청을 추기경을 압수했어요. 압수, 뭐 갑자기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교회를 건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미치광이 되어 죽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내가 산 것이 내일의 복이 되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주의를 지키고 이대로 의롭게 살고 이렇게 겸손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우리 미래는 다 잘 되고 밝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많이 기도해놓으면 내일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자에게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구한 대로 내일이 열리고 오늘 내가 생각한 대로 내일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 내일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밝은 거예요. 추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만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게 귀하게 믿음을 지키니 모르두개는 추락하고 죽게 됐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에스더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모르두개가 푸르고 흰 예복을 입고 머리에 큰 면류관을 금 면류관을 쓰고 자색 겉옷을 입고 왕이 높이니 그 존귀함이 한이 없는 거죠. 하극관리 대궐 문 앞에 하극관리가 두 번째 총리 왕담의 총리가 되고 금 면류관을 쓰고 모르드개가 하만의 집에 살게 되고 하나님이 왕이 점점 더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옷을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고 슬픔을 웃음으로 춤으로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를 행하고 바로 살고 귀하게 살아도 어려운 일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어려운 만나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내일이 불안하지 않아요. 한 달 뒤가 불안하지 않아요.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미래가 확실한 거예요. 참 의로운 남편. 여러분 의로운 남편은 자기 부인한테 이성교제에 걱정을 주면 안 돼요. 사람이 돈에 깨끗하고 명예에 깨끗하고 이성교제에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은 절대로 아내한테 이성 문제 때문에 걱정, 염려, 의심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의로운 남편이 부인하고 정겹게 해진 오후에 산책하는데 큰 목가에 산책하는데 그만 부인이 발이 미끄러져서 뗄뗄 굴어가지고 마침 구부러진 곳이 깊은 곳

0: 싫어서 그만 빠져 죽었어요. 이 남편이 수영을 잘 못하니까 그 통곡을 하고 울고 있으니까 물에서 머리도 하얗고 수영도 하얗고 흰 옷 입은 이상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얘 그렇게 우는고 제 아내가 여기 미끄러져 죽었어. 제 아내가 기다리게 물에 딱 들어가더니 정말 빼어난 미인 아가씨 하나 데리고 나와. 이게 당신 부인인가? 아닙니다. 제 아내는 중년 부인. 할 수 없네. 여기는 이거 이 사람 뿐이야. 팔자인 줄 알고 데리고 와서 잘 살게. 그래서 이 중년 남자가 새 아가씨 미인 데리고 가서 잘 살았대요. 그 마을에 신술궂은 한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산책 안 계자는 부인을 억지로 끌고 가서 그 못에 그 위험한 곳에 가서 밀어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백발 수임 사람이 쑥 올라오더니 막 우니까 왜 그리 우는고 제 아내가 기다리게 들어가더니 뭐 너무 늙어서 눈도 제대로 못 뜨는 할머니를 데리고 나왔어요. 자네 부인인가? 아닙니다. 내 아내는 중년 부인입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여기는 이 사람뿐이네. 팔자네 데려와 살게. 그래서 할머니 데려와 살았대요. 이야기지만 마음을 바로 써야 돼. 할렐루야.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제 마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향기롭고 하나님이 와 귀하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마음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겸손하게 살면 내일은 밝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높여주고 면류관 세워주고 미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 양곡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을이 서는 날 입추입니다. 이 폭염에 무슨 가을이냐 싶으실 거예요. 매미는 여전히 우렁차게 울고 아스팔트는 뜨겁고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고 가을이라는 말이 안 어울려도 이렇게 안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옛 어른들은 이 시기를 가을이 선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가을이 왔다가 아니라 섰다.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준비가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마라톤 출발선에 선 것처럼요. 뛰지는 않았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진 상태. 조만간 시작될 거라는 뜻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결과가 안 보여서 답답하고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조바심이 나는 시기. 그런데요. 방향이 정해진 상태.